아델의 롤링 인 더 딥에 이어진 2073님이 신청곡 하나 요청드립니다. 제이가일스 밴드 컴백이요 하셨죠? 네, 같이 들었어요. 다시 돌아와줘 제발 널 사랑한다고. 네, 헤어진 연인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노래였습니다. 5710님이 추석 장 보러 왔다가 차에서 들어요.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친근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땡큐 하셨나. 땡큐. 네. 오상훈 씨, 간만에 휴가 내고 혼자 좋아하는 백천형님 라디오 듣고 있어요. 여기 대구입니다. 처음으로 글 보내요. 코감기 빨리 나으세요. 아유 상훈 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것 같아요 벌써. 최양숙 씨군요. 희한하게 지난날 듣던 음악이 나온 머리가 쭈뼛, 귀가 쫑긋,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몸이 반응을 하네요. 굿. 역시 백뮤직이 최고야 하셨습니다. 아, 양숙 씨. 8006님은 어제 포도 먹다가 씨를 씹었는데 치아가 부러졌네요. 아니 씨가 얼마나 단단했으면. 그렇죠. 조그맣고 단단하죠. 조금 허전하긴 한데 치과 가기 싫어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얼른 가세요. 그거 미루다가 더 크게 더 아픈 치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가세요. 김수연 씨,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오늘 운동회 했어요. 아침부터 아파트 방송으로 양해해달라는 방송이 나오네요. 요즘은 아이들 운동회도 양해방송 해야 하네요. 저학년, 고학년 날짜도 달리 하나 봐요. 참 많이 변했어요 하셨죠. 글쎄, 저는 망국기도 알고 옛날에 운동회를 한 세대라 그런지 어디서 운동회 막 소리 들리면 천군 백군 막 이겨라 이런 거 들으면 좋던데 그게 좀 안 좋을 수도 소음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어떤 분들한테는. 0248님 피부 관리실인데 명절 앞이라 그런지 예약 취소가 많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저 제시 스컬, 릭 스프링필드 노래 들으시면서 제시카 알바 얘기 많이 하셨네요. 제시켜 알바로 그죠? 이런 이름 개그 많죠? 안젤리나 졸리를 뭐 안젤리나 졸리어 뭐 리차드 막스를 리차도 막서 뭐

그런 거 많죠. 다 제 수준의 개그입니다. 네. 미국의 소울 디스코 연주 그룹이에요. Love Unlimited Orchestra의 연주로 이 연주가 빌보드 100 싱글 차트에서 연주곡으로 1위까지 했습니다. 사랑의 테마예요. Love's Theme.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0: 관절 보궁.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1: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오늘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헤이즐 시간 됐네요. 오늘 끝곡은 미국의 트럼펫 연주자죠. 그리고 가수인 허브 알버트의 허브 알퍼트군요. Disguise in Love With You.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노래인데 1부에 들었던 Where's Your Angel을 부른 가수 라니올의 남의 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노래로 오늘 마치고요. 내일 화요일 날 12시입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초정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5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쭉 수월하다가 다부터널 부근에서 3km가량 정체인데 1대 2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마성터널 안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해서 3,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서창 분기점에서 밀립니다. 진출로 1차로엔 고장난 차가 생겨서 주의를 하시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먼저 월드컵대교 부근에서 밀리고요. 다시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막힙니다.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 사고 있고요. 좀 더 지나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한남대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귀염둥이님께서요. 응디, 군대 간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요. 영양크림을 할머니, 저, 큰이모, 작은이모, 누나 것까지 사왔네요. 세심한 아들 고맙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PX에서 파는 그 영양크림이 진짜 가성비 최고래요. 근데 이걸 다섯 개나 사오신 거예요? 와, 아드님이 진짜 통이 크시네요. 참 다정하고요, 그쵸? 3대가 옹기종기 모여서 영양크림 바르면서 하하호 웃음꽃이 폈겠죠. 진짜 상상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요즘 바지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제가 진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오늘도 훈훈하고 넉넉하고 웃음이 절로 나는 시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홍지훈의 무조건 오케이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예요.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귀염둥이님께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휴가 나오면서 영양크림을 PX에서 그 알죠? 달팽이 크림. 쫀득쫀득한 그 크림. 저도 예전에 군부대 위문공연 갔을 때 많이 사왔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막 몇 개까지 살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샀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거 발라보니까. 근데 아유 할머니도 생각하고 엄마 것도 생각하고 사다 보니까 아, 큰 이모도 있고 작은 이모도 있고 우리 누나도 있는데 하면서 하나하나 추가해서 담았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전지영님께서 우리 아들아 나도 기다려도 되지? 어서 휴가 나오려무나 보고 싶어. 그나저나 응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드님이 저기 군대 가셨나 봐요. 얼른 휴가 나올 때 이거 사오셔야죠. 무조건 사오셔야죠. 요즘 진짜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목수건 꼭 하고 어디 다니시고요. 저녁엔 진짜 추우니까 뭐 걸칠 거 아니면 뭐 스카프 같은 거 이런 거 꼭 챙겨 다니셔야 돼요. 강희주님께서 제 아들도 군에 있는데 10월에 휴가 나옵니다. 응디 저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근데 아무리 기대한다고 저한테 백날 말해봤자 몰라요. 아들한테 그거 혹시나 뭐 통화할 일 있으면 거기에 그거 뭐 있다며? 이런 거 조금 언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저기 남의 집 아들도 사는데 우리 집 아들도 사오겠지 뭐 이러고 기대하고 있다 괜히 안 사오면 또 괜히 막 너는 왜 또 안 사와 이러면서 또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금 언지를 하면 이제 눈치껏 아 엄마가 달팽이 크림 사오라는 거구나 하고 알아서 사오겠죠. 서상철님께서 저희는 4대가 듣고 있는데 모두 응디의 찐팬이랍니다. 어머니는 은비트 들으면서 화병이 나왔다고 하시네요. 진짜요? 진짜 뭐 우리 그 많습니다. 사춘기 친구들도 있고요. 갱년기와 사춘기가 만난 콜라보

집착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직장 상사 때문에 또 괴로우신 분들, 그리고 또 어디 오랫동안 운전하셔야 되거나 뭐, 그리고 또 직장에 주말 그런 거 없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이 트로트가요, 우리 인생사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 듣다 보면 아휴 그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그래요. 다 힘들게 사는겨. 나도 그냥 살면 되지. 이러면서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죠? 어째나 이래나 저래나 저는 우리 반짝이분들만 행복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요. 응디랑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이어지고요. 2부는 오늘 정오예요. 오늘 정오에 언니 울언니를 발표한 가수 홍자씨 빛나는 초대석 함께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차게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4: 이영약품
5: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박현빈의 샤방샤방이었습니다. 9064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가은씨 보러 금호강 축제에 갔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예쁘대요. 다음날에는 전국노래자랑에서 또 보고 주말 동안 가은씨를 실컷 봐서 즐거웠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아 오셨었군요. 재밌으셨나요? 그날 저기 용돈도 받고. 요즘 그렇게 저기 아버님들이 저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며느리 같나 봐요 제가. 3260님께서 가은님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요. 어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신 거 잘 봤습니다. 머리숱이 원래 많으신가요? 부럽습니다. 아무튼 늘 좋은 방송 노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전국 노래자랑에 제가 또 전국팔도 노래 이제 하러 갔는데 그날 제가 그 70년대 80년대 했던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그대로 재현이 돼가지고 진짜 옛날 사람이 온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거는 레트로가 아니라 복고가 아니라 진짜 그냥 옛날 사람 같다고. 머리를 너무 재현을 잘해가지고 그 바람머리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숱이 좀 많아 보였죠. 원래도 머리숱이 좀 많기는 합니다. 요즘 아기 낳고 100이 돼서 요 앞에가 막 빠졌었는데 이제 나고 있어서 앞에 잔머리도 좀 있고. 이양아님께서 여기는 부산이에요. 버스 탔는데 가은씨 목소리 나와서 반갑네요. 오늘도 즐겁게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버스 타셨군요. 몇 번이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또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인사할 수 있는데 부산버스 웬만하면 제가 또 잘 알죠. 부산버스 웬만하면 진짜 다 아는데 기사님들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박지은님께서 재택근무 중입니다. 가을이라 뜨거운 커피 좀 마셔보나 했더니 다시 또 더워져서 아 마시고 있어요. 어쨌든 사계절 커피가 필수긴 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뜨아로 바꿨었어요. 뜨거운 커피로. 근데 마시다가 콧잔등에 약간 땀이 맺히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어, 다시 아이스로 가야겠다. 아직은 뜨거운 커피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저도 다시 차가운 걸로 왔어요. 조금 있으면 뭐 근데 또 금방. 약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따뜻한 거. 뜨거운 커피에다가 얼음 한 두세 개만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약간 미지근한 거. 그런 게 좋고 낮에 드실 거면 아이스가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지의 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강민주의 로맨스 사랑.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강민주의 로맨스 사랑이었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54님께서 연휴까지 이틀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하기가 싫은 걸까요? 집에 가고파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네,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이틀만 일하면 쉴 수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시계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네. 다 같은 마음이에요. 유소희님께서 저는 지금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앞에 가고 있어요. 오늘 안과 가는 날인데 시간이 촉발해서 학교 앞에서 택시 타고 가려고요. 사춘기 아들이랑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다녀올 수 있겠죠. 날도 뜨겁고 입도 무겁게 해야 서로 마음이 안 상하거든요. 시간이 촉박해서 학교 앞에서 택시를 바로바로 타고 가야 되는군요. 좀 늦으신 건가?

0: 아들이 사춘기군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근데 이거 너무 슬프다. 아무 말도 안 해야 서로 마음이 안 상한다는 거. 마음이 상하기 싫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해버린다는 거. 이거 너무 좀 슬프네요. 사춘기가 지나면은 나중에 되면 돌아오겠죠. 아들도 자기가 사춘기여서 그랬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조금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하는 날도 있을 거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어보는 날들이 곧 오겠죠. 아무튼 잘 다녀오세요. 이경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잠시 졸았네요. 설거지하면서 들어야겠어요. 저는 이게 글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설거지랑 잠시 졸았네요가 같이 있어서 저 설거지하면서 졸았다는 줄 알고 졸릴 시간이에요. 에. 차영숙님께서 오전에 은행에서 신권 두둑히 받고 왔어요. 두 달 전에 태어난 다섯 번째 조카까지 해서 이번 추석에 돈 나갈 일이 많네요. 그래도 봉투에 신권 나눠 담으면서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베푸는 건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조카들 돈 줄 때 아 조카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얘는 얼마 줘야 돼? 아우 이번에 그래도 중학교 들어갔을까? 아, 이 정도 줘야겠지 뭐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챙기잖아요 우리. 근데 막상 줄 때 되면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걔들은 그 작은 애들이 그게 얼마나 큰 돈일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막 나를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때 줄 때 되면 이제 막 행복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내 통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현타 한번 얻고 또 열심히 벌어야죠. 예, 조카들 용돈 주려면. 8281님께서 응디 명절 다가오니까 할 일이 태산 같아요. 혼자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하고 대청소 은빛을 들으면서 열일하고 있어요. 우리 집 막내 강아지 딸이 자꾸만 놀아달라고 방해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소파 위로 올라오게 해서 쓰담쓰담 해주면서 재우려고요. 제발 잠들어라. 얍! 청소하느라 힘 빠지는데 신난 노래 들려주세요. 라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머!
1: 뭐 사진을 뭘로 찍으신 거예요? 와 화질이 이 4K인데 화질이 와 아니 AI 같아요 화질이. 화질이 너무 좋다.
0: 아유 이뻐라 너구나. 청소 못하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놀아달라고 하는 게 어?
1: 지금 같이 듣고 있죠? 아, 그럼 또 제가 또 언어를
0: 제가 잘 자라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노래가 필요하지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도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반지분들의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하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남진의 파트너 방실이의 첫차.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는 음식점에서 일하거든. 여사장님이랑 사장님 아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하, 진짜 매일이 전쟁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후덜덜한 상황이 일어난다니까.

0: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출근했습니다.
1: 아유 오늘도 일찍 나왔네. 어서와. 밥은 먹었어? 차려줄까?
0: 아유, 아니에요. 저 이제 점심 장사 준비해야죠. 근데 그 주방장님은 나오셨어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어디 가셨어요?
1: 아유 말도 마. 아직 안 났어. 아주 그냥 출근 시간을 지키는 꼴을 못 봤어 내가. 오늘 그냥 걸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거야.
0: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래도 뭐 많이 늦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곧 오시겠죠. 저 그럼 저는 점심 장사 준비하겠습니다.
1: 안 늦게도 뭐가 안 늦어? 맨날 늦는구만.
2: 내가 자네한테 화내는 건 아니야. 알지? 자네 없으면 나는 장사를 어떻게 했을까 몰라.
1: 아무튼 이제 손이 몰릴 시간인데 그냥 왜 안 와?
2: 띠링.
3: 엄마, 저 출근했어요. 아, 오늘도 일찍 출근하셨네요. 진짜 부지런하세요. 어떻게 지각하는 날이 하루도 없으세요? 진짜 대박. 완전 인정 인정.
1: 이거사! 늦게 온 주제에 그냥 하품을 하고 와. 놀러 와. 오늘은 내가 그냥 가족 가만히 안 둬. 야, 너는 어떻게 주방장이라는 게 이러다가 어? 아주 손님보다 늦게 오겠어. 언제쯤 그 버릇 고칠 거야? 어?
3: 아, 엄마. 시작부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아직 손님 안 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저도 다 나름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를 좀 푸세요.
1: 뭐라고? 야, 놀러 와. 이리 안 와? 뭐 피해? 오늘 내가 진짜 못 찾겠다. 나 오늘 장사 못해. 아니 안 해. 내가 오늘 그냥 우리 아들 그냥 못된 머릇을 꼭 고치고 말 거야. 너 일로 와. 어디 가? 일로 안 와?
0: 아, 또 시작이다. 어쩜 하루도 평온하게 시작하는 날이 없을까. 하, 이제 적응할 때가 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걸까. 사장님, 주방장님.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진성의 못난 놈이었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익명을 요청하신 반자이분이에요. 네. 선물로 당근 착즙 주스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저기 일을 하는데 어머님이 사장님이시고 주방장님이 주방장님이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너 또지각이야 하면서 아들한테 잔소리. 근데 또 아들은 거기서도 그냥 어머니 알았어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머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면서 또 막 엄마한테 대들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 식당이 전쟁통이래요. 거기 옆에 있는 직원분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 내가 지금 이 가족에 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가 지금 식당이야 집이야 뭐야. 김두래님께서 가족 싸움에 직원 등 터져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막 괜히 신기를 건드리는 언어를 쓴다거나 그래서 막 대든다거나 서로 말이 좀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좀 불편하긴 하죠. 미소가님께서 싸움은 집에서 하시고요. 영업장에서는 참으세요. 직원들 불안해요. 진짜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직원이어도 오늘도 싸우겠지. 오늘도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또 대들겠지. 그럼 불편하겠지. 김은님께서 가족들끼리 일하면 편하니까 애로사항도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우리는 뭐 일을 해야 되고 그분들은 싸우셔야 되고 그렇다고 그거 싫다고 그만두면 안 된 그렇다고 뭐 거기다가 두 분 사업장에서는 좀 싸우지 마 집에서 싸우세요 이럴 수도 없고 두 분이서 조금 잘 직원들을 위해서 이게 또 화목한 분위기에서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일하는 곳인데 이렇게 뭐 싸우고 막 좀 무거운 곳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밥도 안 먹어도 체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은비태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사연 읽어드리고 같이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지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리고 추혁진의 환희.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8: 핏핏.
7: 건강하게 자라는
8: 우리 아이 락토핏.
7: 바쁜 하루를 보내는
8: 어른들도 락토핏.
7: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8: 우리 모두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0: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빛나게 반짝반짝
1: 빛나게 은빛나게
0: 은빛나게
2: 당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 7418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간만에 제 쪼꼬미 세차하러 들어가요. 기분이 상쾌하니 좋으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세차하기 딱 좋은 날씨 같습니다. 2288님께서 가을이 정말 바로 곁에 왔어요. 아침 일찍 텃밭에 있는 김장 채소에 물을 주러 다녀온 남편이 배추와 무가 많이 자랐다면서 기분 좋아하네요. 아, 요즘 배추값이 비싸요. 직접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편분도 또 기분 좋으셨겠네요. 자,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청계 요금소 4호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뒤로 7km 구간 정체입니다. 청계터널 부근 3차로엔 사고까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마성터널 안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3,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용인부터 4km 구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에는 서창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진출로 1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고요. 반대 강릉 방향 부곡에서 동수원까지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3개 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종 1차로에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인초이었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요. 영탁의 허허였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홍자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시작할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엔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반짝이분들, 가을이에요. 가을에는 이분 목소리 들어야죠. 이분 신곡 들어야죠. 한 숟갈 떠서 입에 탁 넣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공탕처럼, 한 소절 듣는 순간 이야 찐반응이 터져 나오는 가수입니다. 홍자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0: 시작하면서 그 저희가 요청을 드리거든요. 네. 치명적인 척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카메라에 대고 또 이렇게 안 깨무는 거 하시는 분들도
1: 처음. 치명적이었어요?
0: 아, 너무 치명적이어가지고
1: 말로만 지금 듣는 분들은 지금 뭐를 하는 건가 하시겠지만
0: 보이는 라디오를 다시 보셔야 되거든요.
1: 잔뜩 유혹하고 있어요.
0: 예예. 자, 우리 반짝이분들 잊지 않으셨죠?
1: 네, 반짝이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가수 홍자 왔습니다. 가을이라서 또 찾아왔습니다. 예.
0: 홍자 씨의 계절이라고 봐도 예.
1: 그렇게 진짜 됐네요.
0: 아니, 저희 3년째 가을마다 빛나는 초대석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예, 일부러 혹시 쳐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0: 일부러 지금만 나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쌓인다. 이제 오늘에서야 풀 수 있다.
0: 아, 오해였구나.
1: 오해였네. 나도 오해했네. 세상에. 그랬구나.
0: 그랬구나.
1: 그랬구나.
0: 가을에만

0: 물러서 오신 거였구나.
1: 아, 네. 저 제가 가을만 온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 여러분 그게 우연이었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0: 오해였네.
1: 제가 네. 가을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지만
0: 맞아요.
1: 제가 또 그렇게 뭐 가을에 오려고 해서 온 거는 절대 아니었는데 제가 또 너무 신기하게도 응. 신곡이 나올 때 응. 떨려 죽겠는데 안 그래도 응. 라디오에 자꾸 첫 무대로 자꾸 우리 반짝인들 분들 보러 이렇게 자꾸 불러요. 근데 지금 저 에. 12시에 나와서 지금 2시간, 3시간 됐어.
0: 그러니까요. 뜨끈뜨끈한 신곡.
1: 뜨끈뜨끈한 신곡을 지금
0: 3시간 만에 또 라이브로
1: 갔다가 세상에 불러야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0: 자꾸 은비트에서 첫 무대를 가지죠.
1: 진짜 데뷔 무대를 은비트에서 하게 돼서 진짜 너무 기분 에. 사실이 너무 좋고 에.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그쵸. 기분이 좋고 또
0: 우리가 또 억지로 편해요. 만들어낸 인연이죠. 무조건 은비트에서 첫 곡을 불러야지 네, 하면서
1: 오해로 인한 그런 그렇죠. 네, 데뷔 무대 항상 여기 같이 하게
0: 그럼요,
1: 됐는데
0: 그럼요.
1: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가을 잘 보내고 계시죠?
0: 네. 가을에 딱 맞춰서 신곡을 발표하셨어요.
1: 네네.
0: 제목이 엄니 울엄니.
1: 맞아요. 네네.
0: 이게 지금 정오에 발표가 됐으니까 딱 진짜 3시간 내 정말 뜨끈뜨끈하다 못해 뜨거운 신곡입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0: 이거를 우리 홍자 씨가
1: 네네.
0: 작사를
1: 아 네네 예. 맞아요. 이거를 작사를 했는데 예. 이게 원래라면 뭐, 기다림? 기다림에 관련된 그거였는데 네. 작사를 다시 싹 갈아엎어가지고
0: 아, 원래 노래가?
1: 네, 주제를 아예 바꿔가지고 엄니 울엄니로
0: 바꿨어요.
1: 근데 금방 했어요. 한 30분 안에 작사를 했는데 네.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었지만 그래서
0: 원래 자기가 만든 건 느낌 좋아요.
1: 아, 진짜 막 제가 혼자서 울컥했다니까요. 진짜 부끄럽게.
0: 녹음하다가 안 울었어요?
1: 녹음하다가는 울컥했는데 울진 않았죠.
0: 울진 않았구나.
1: 네, 근데 작사하면서도 물이 났어요.
0: 그러면은
1: 네, 사연이 있는 이 시 제가 좀 나름 했기 때문에
0: 사연이 좀 있는 노래입니까?
1: 있었어요. 어떤 아니, 사연을 담아서 지었다 이거죠.
0: 아, 네, 그렇죠. 네,
1: 뭐 굳이 사연을 끌어내서 한 건 아니고요.
0: 아, 예,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0: 아, 홍자 씨가 또 그리고 9월에 태어났대요. 9월 29일이 생일이세요?
1: 네, 제가 심지어 추석날 당일날 태어났었어요.
0: 와, 이게 계속 바뀌니까.
1: 그렇죠, 바뀌어서 이렇게 됐지만
0: 네.
1: 완전한 가을의 여자입니다.
0: 와, 완전 가을의 여자에 가을 신곡 나왔고 뭐 또 가을에 은비트에서 첫 노래 부르고
1: 맞아요, 이제 또
0: 난리 났네요.
1: 가을이 이제 또 추워지면 또 곰탕 생각도 나고
0: 그쵸?
1: 여러 가지로 목소리도 이제 조금
0: 저 오늘 아침에
1: 가을에 잘 어울리고 드셨어요?
0: 오늘 아침에 저 시어머니가 곰탕 해주셔가지고
1: 이러니까 내가 오해를 해 안 해. 이렇게 인연이 자꾸
0: 그러니까.
1: 겹치면
0: 네. 오해할 만하다 이거는
1: 그 정도로
0: 그죠?
1: 정말 이렇게 사랑을 느낍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0: 예. 허경미님께서
1: 네.
0: 가을 감성 들고 찾은 홍자님 신곡 대박나세요. 도닦는 여자님께서 이러시네요. 홍자님이 방문해야 가을이 온
1: 어머,
0: 거랍니다.
1: 그런 거 있구나.
0: 최선희님께서 홍자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나오세요.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6130님께서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어요.
1: 뭐요?
0: 오늘 홍자님 신곡 다운받았어요. 노래 들으니까 진짜 울엄니 보고 싶네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 노래 속에서는
1: 네.
0: 어머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내용이시더라고요. 그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저는 저희 엄마는 김해에 잘 계신데
1: 네네.
0: 엄마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이 노래가 너무 슬퍼가지고
1: 이게 근데 저는 가끔 이게 노래 연습을 했잖아요. 신곡
0: 네.
1: 나와서
0: 네.
1: 근데 저도 어머니가 계세요.
0: 네.
1: 어머니가 계신데도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져서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란 존재가 좀 그러지 않나라는
0: 맞아요.
1: 생각을 하면서
0: 네.
1: 네, 듣고 부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많이들 그리워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죠? 이 노래 들으면서
1: 네네.
0: 그리워한다는 것도 저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거든요.
1: 맞죠, 맞죠.
0: 자, 그래서 1년 만에 또 나와주신 홍자 씨랑
1: 네?
0: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코너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이거 그때 했었나요? 30초 홍보 셀프
1: 뭐를 했는지 했긴 했어요. 아니 뭘 시켜 자꾸 그래갖고 했긴 네, 했는데
0: 오늘도 많이 시킬 거예요. 할 게 많습니다.
1: 그래요?
0: 자 일단
1: 좋아요.
0: 외치고 시작할게요.
1: 네.
0: 30초 셀프 홍보 타임.
1: 빠 빠밤.
0: 오, 기억하시네요.
1: 아니요, 그냥 했어요.
0: 했네. 네네.
1: 맞춘 거예요. 엄격결에.
0: 자, 30초 동안 내 소개, 내 자랑, 내 홍보 해주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제 이제 신곡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1: 그러면
0: 돼요? 네, 초시계가 나올 거예요.
1: 그러니까.
0: 네, 갑니다.
1: 네.
0: 30초 주세요.
1: 네. 어 맞다.
0: 시작했어.
1: 저 이 곡에 담긴 사연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지었냐면요. 어머니가 큰일 났네. 참 어머니가 곁에 있죠. 아, 나 망했네. 나 안 할래. 나 아니, 카메라 감독님 왜 웃어요? 아, 망한 거 재밌어요? 안 할래 나 진짜. 언니 울엄니인데요. 우리 엄마 계세요. 우리 엄마 계시고 추석에 만날 거고. 아, 나 진짜. 아니, 예고를 이렇게 줘요? 나 잠깐만.
0: 아니, 준비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해보겠다 해가지고 초식에 주세요 했잖아요.
1: 맞아, 분명히 해보겠다고는 그쵸? 했는데
0: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
1: 이렇게 해줘야지.
0: 아, 근데 저희가 다시 기회를 드리지는 않아요.
1: 아니, 나도 끝났어. 안 받을래. 나 안 받아. 나 완전 삐졌어. 30도 동안 나 혼자 뭐 한 거야. 삐지고 있었잖아, 계속. 입 나와가지고.
0: 근데 진짜 제가 이 30초 셀프홍보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게스트분도 모시고.
1: 네.
0: 나 안 할래는 처음이에요.
1: 아, 나 진짜 하기 싫더라. 나 진짜 망했다. 아니, 망했다 싶었어.
0: 시작부터 좀 그죠? 이 곡에 대해서.
1: 아니
0: 이 곡이 뭔데?
1: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0: 그러면은 저희가 30초는 못 드려도
1: 네.
0: 이 신곡에 대해서 네, 짧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릴게요.
1: 이제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멍석을 깔아주니까
0: 네,
1: 더 못하겠어요. 하지만 조금은 해볼게요.
0: 네.
1: 이 엄니 울엄니라는 노래가
0: 네.
1: 사실은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계시지만
0: 네.
1: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자신의 어머니가 문득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는데
0: 네.
1: 그때 그 그리울 때에 눈빛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엄마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 자신을 굉장히 무력하게 느끼고 너무 엄마가 짠하더라고요. 저희 또 아버님도 아버지도 어머니를 이제 한 4년, 5년 전에 이제 떠나보내셨는데
0: 네.
1: 어머니를 잃으면 세상이 혼자가 된 것 같은 정도의 외로움이 문득문득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들어서
0: 네.
1: 이 노래를 지었고
0: 네.
1: 이 노래가 진짜 중요한 얘기가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송두리째 제 머릿속에서 지금 날아가 있고
0: 네.
1: 어쨌든 이 노래 참 좋다. 그리고 진짜 저 혹시 인중에 땀나요?
0: 저도 땀나요.
1: 같이 땀나요?
0: 네,
1: 쉽지
0: 네, 그렇습니다.
1: 않네요.
0: 네, 괜찮아요. 왜냐면 홍자 씨의 매력이 이거거든요. 홍자 씨가
1: 네.
0: 이렇게 좀 야무딱진 척해도 이렇게
1: 애쓰는 거예요. 야무딱질라고 너무 어리버리해서.
0: 그러니까요. 그게 다 근데 보였어. 홍자 씨 팬들은 귀 쫑긋 세우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1: 네. 생각났어.
0: 생각나셨어요. 네. 빠르게 할게요.
1: 그럼 빨리 해볼게요.
0: 네.
1: 엄마가 네. 없을 때 또 네. 까먹었다.
0: 그러면 그냥 노래 부를까 봐요. 우리 노래를 부르자. 왜냐면 저도 요즘 계속 깜빡깜빡 하거든요.
1: 이게 이 노래를 부르면
0: 네.
1: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할 때
0: 네.
1: 왜 대놓고 누군가에게 보고 싶 이렇게 혼잣말도 시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노래를 빌어서 조금 대놓고 뭔가 엄마 보고 싶고 그립다라고 한번 불러보고 내 스스로 위로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불러줬으면 하네요. 네.
0: 근데 진짜 하도 계속 반복을 하셔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 포인트가 없어요.
0: 근데 네. 엄니 울엄니란 노래는 확실하게 알겠어요. 이게 나왔다는 거.
1: 그쵸.
0: 네.
1: 그래서 이러고 있다.
0: 그래서 너무
1: 게.
0: 궁금해요.
1: 너무
0: 노래가. 네.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불러주실 겁니까?
1: 네.
0: 그러니까 노래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1: 더욱이 귀 쫑긋해서
0: 네.
1: 아주 들어볼 수밖에 없게끔 제가
0: 그래.
1: 지금 했잖아요.
0: 아, 그래서 일부러.
1: 인터뷰를.
0: 네. 좋습니다.
1: 계획적이었다고 말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제분들께서는 라이브에 대한 반응사연과 함께 주제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이겁니다. 울 엄니 자랑, 울 아버지 자랑인데요. 예를 들어서

응디 우리 엄마가 진짜 예뻐요. 고향에서 소문난 미인이셨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를 닮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아빠를 닮았답니다. 우리 아빠는요? 용감하세요. 이런 사연들 환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랑을 마음껏 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바닐라 라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연 기다리면서 오늘 정오에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홍자 씨의 신곡 라이브로는 처음 공개죠. 엄니 울엄니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0: 씨의 신곡 엄니 울엄니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우리 반제이분들이 보내주신 반응사연 만나볼게요. 김두래님께서 오메 홍자씨 목소리로 듣는 엄니 울엄니 노래 공감이 너무 가서 자꾸 눈물이 흐르고 목소리 예술이네요.
1: 아이 감사합니다.
0: 그냥 뭐 설명은 조금 우리가 조금 멀리 돌아왔어도
1: 감사해요. 예쁘게 말한다.
0: 멀리 돌아왔어도
1: 멀리
0: 노래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아 네. 노래가 너무 좋네요.
1: 굉장히 계획적이었죠.
0: 아주 계획적이었어요. 완벽한
1: 노래를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무슨 설명

0: 1년도 못했으니까 노래라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심산으로 우리 여러분들 반짝이 여러분들이
1: 노래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0: 진짜요?
1: 김태우님께서 홍자님 첫 소절부터 사르르 녹는 음색이 너무 좋아요. 울엄니가 생각나는 노래네요. 그냥 진짜 큰한 곰탕 한 그릇 엄마랑 같이 하고 싶어. 그런 느낌이에요. 허경미님께서 6개월 전에 긴 여행을 떠난 엄마. 엄마가 그리워서 며칠 전 아빠도 긴 여행을 떠나셨네요. 슬픔도 아직 잊혀지지 않았는데 홍자님 노래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네.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네. 아,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죠. 네, 그쵸?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저희 어머니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엄마가 곁에 있는데도 나중에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너무나도 진짜 애틋한 사랑이 샘솟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1: 근데 진짜
0: 진짜 그렇지
1: 않았어요?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고
0: 맞아요.
1: 맞아요.
0: 네, 어제도 그런 생각했어요. 뭐 여행을 1년에 한 번쯤은 가까운 곳이라도 엄마랑 맞아요. 꼭 다녀와. 싸우더라도
1: 진짜.
0: 무조건 싸우거든요. 딸은
1: 무조건 싸워요.
0: 딸은 엄마랑 싸워요.
1: 무조건 싸워요.
0: 하지만 그래도 가자. 여행을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네네.
1: 만나면 싸우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런 게 또 엄마의 존재죠.
0: 그래서 있을 때 더 잘해야 돼요.
1: 네. 자,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요. 홍자 씨에게 궁금한 질문을 빠르게 물어보고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0: 있어요?
1: 아, 이거 홍자 씨한테 조금 약한 거 같기는 한데 한번 해볼게요.
0: 지금은 잘해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1: 그럼 한번
0: 맞아요.
1: 가볼게요.
0: 뭐 준비한 거 막 시켜라 뭐 이런 거 못해요.
1: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가보겠습니다.
0: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1: 바쁘다 바빠 100초 인터뷰.
0: 100초? 또 자, 시간.
1: 100초 안에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괜찮죠? 자,
0: 인중에 땀 아직도 나나요?
1: 예, 나고 있어요. 저, 안 나기 위해서. 자, 가봅시다.
0: 네.
1: 주세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한 것은?
0: 우리 강아지 발냄새 맡기.
1: 추석 때 계획은?
0: 노래 홍보할 거예요.
1: 신곡 엄니 우렴니 대박의 가능성은?
0: 우리 이 반짝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1: 요즘 꽂힌 음식은?
0: 잡채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1: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은 몇 개?
0: 한 10개.
1: 올해 휴가는 다녀왔나요?
0: 제주도 2박 3일로 친구랑
1: 어디로?
0: 갔다 왔어요.
1: 친구랑. 응? 사고 싶지만 꼭 참는 물건이 있다면?
0: 못 사요.
1: 가장 친한 동료 트로트 가수는?
0: 은가은이요.
1: 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0: 뭐라고 했지 내가 방금?
1: 요즘 탐나는 다른 가수의 노래는?
0: 은가은의 전국 방방곡곡이요. 방바롱방방방.
1: 무대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것은?
0: 기지개 피기.
1: 팬분들에게 들으면 가장 행복한 말은?
0: 내 가수.
1: 내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0: 어리바리.
1: 함께 작업하고 싶은 가수는?
0: 응디.
1: 가장 고치고 싶은 마음에 안 드는 나의 습관은?
0: 새벽에 늦게 자는 거.
1: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될 때는?
0: 화장이 잘 먹었을 때.
1: 홍자 씨 노래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0: 혼잣말.
1: 연예인 중에서 이상형은 누구?
0: 없어요.
1: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홍자 씨의 행복은 뭐?
0: 산책.
1: 경연 프로그램에서 또 한 번 섭외가 온다면?
0: 하지 뭐. 갑자기 죄송해요, 반말해서.
1: 가수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0: 뭐든 했을 것 같아요. 네.
1: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예전의 인연은 누구?
0: 할머니.
1: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끝났어. 가수 깔끔하게 끝났어.
0: 아니 가장 네. 많이 하는 말 이거잖아.
1: 네, 맞아요.
0: 생각이 안 나니까.
1: 자, 첫 문제부터
0: 네네.
1: 굉장히 언니다웠어요.
0: 왜?
1: 오늘 일어나자마자 한 게 강아지 발냄새 맡기.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풍심이요. 바람 풍 마음 심자를 써서
1: 바람 같은 마음?
0: 아니요. 마음에 바람이 불 때 함께하게 돼서 풍심입니다.
1: 마음에 바람이 불 때 함께하게 됐어요?
0: 네. 제가 굉장히 마음이 헛헛할 때 가을이었네요. 그때 낙엽이 진짜 농담 아니고요. 지금 거짓말 아니고 충무로에서 만났는데 충무로에 그 인도가 있는데 거기 인도에서 낙엽이 이거 있죠. 이거 굿자로 거꾸로 된 굿자로 휘날리면서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1: 그때 풍심이
0: 가을에 네, 제 마음이 진짜 그 날씨 같았는데 그때 우리 강아지를 2개월 때 50일 됐던 우리 강아지를 만났죠.

0: 진짜 구경하러 갔다가 만났어요.
1: 그래서 그 풍심이가 지금
0: 함께 있습니다.
1: 아침에 발냄새도 맡고 좋나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애기 발냄새 맡거든요.
0: 근데 아기 그 진짜 땀냄새는 진짜 신내 나지 않아요?
1: 진짜 발냄새.
0: 그쵸?
1: 너무 좋아요. 너무 중독성 있어요. 약간 풍심이도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0: 네,
1: 그런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보리차가 약간 상한 냄새?
1: 어. 그리고 추석 때
0: 어렵습니다.
1: 어, 추석 때 계획은? 노래 홍보를 하시겠다고.
0: 네, 노래 홍보하고 추석 날 이제 엄마하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낼 생각입니다.
1: 그리고 또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이 10개나 된다고.
0: 10개 넘지 않을까요?
1: 오, 요리 잘하시나 봐요?
0: 어,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평생 저는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엄마 손맛이 닮았겠네. 제일 잘하는 거.
0: 제일 잘하는 거? 된장찌개.
1: 된장찌개.
0: 네, 와. 된장찌개는 아무래도 자신 있어요, 정말.
1: 이게 된장찌개는 사실 뭐 된장 넣고 물 넣고 그거 하면 단데 된장찌개가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진짜 맛있어요.
0: 깊이가 다릅니다.
1: 네, 네네. 그냥 된장 넣고 야채 넣고가 아닌 거지.
0: 그렇죠, 그렇죠. 뭐 조미료 이런 거 안 넣고.
1: 그렇죠. 우리 또 조미료 싫어하죠. 자, 사고 싶지만 꼭 참는 물건이 있다면이라고 물어봤는데 못 사요라고 했어요.
0: 그게 무슨 사고 말? 싶은 거는 비싸지 않아요, 대부분?
1: 집?
0: 아니요.
1: 사고 싶은 거.
0: 사고 싶은 거 사실 제 차가 이제 10년, 11년 정도 됐거든요.
1: 오.
0: 11년 정도 됐는데 아이가 좀 많이 작은 아이에 경차인데 네. 11년 정도 되니까 여기저기 좀 많이 아파해서 조금 이제 보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던 참인데 또 정이 들어서 조금 못 하고 있는데 또. 또 살려고 하면 또 비싸잖아요.
1: 맞아요. 비싸죠. 요즘.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홍자 씨를 만났는데 그 차를 이제 타고 오셨는데 많이 아파 보이기도 하시대. 많이 아파면서 아 우리 언니 차 바꿔야 될 텐데 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0: 아, 진짜로?
1: 네.
0: 아 진짜?
1: 여기저기 이제.
0: 아 많이 아파 보여서 요번에 앞에 이렇게 조금 이 깨진 거 이런 거 다시 갈아줬어요.
1: 그럼 좀 더 탈 수 있죠 뭐.
0: 그럼 더 함께 할 수는 물론 있죠.
1: 맞죠.
0: 네, 근데 그래서 이 라디오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 친구가.
1: 미안하다.
0: 미안하다. 에.
1: 차도 이름이 있나요?
0: 있죠, 있죠.
1: 어. 이름이 뭐예요?
0: 아침이.
1: 왜 아침이에요? 아침에 만났어요?
0: 아니요, 아니요. 이름이 영어로 하면 아침이에요.
1: 아.
0: 네네.
1: 자. 무대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게 기지개라고 하셨어요.
0: 맞아요.
1: 왜? 맞아요. 왜 기지개 이렇게요?
0: 일단 몸이 많이 경직돼 있고 저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서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그리고 또 겨울엔 추워가지고 의상이 여자들은 얇잖아요.
1: 추위 또 많이 타시는구나.
0: 무대 뒤에서는 너무 추우니까 기지개를 쫙 한번 피고 무대를 올라가려고 항상 하죠.
1: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나의 습관이 새벽에 자는 거라고 하셨는데
0: 늦게 자는 거.
1: 몇 시에 자세요?
0: 한 2시, 3시?
1: 2시, 3시?
0: 네.
1: 너무 뭐
0: 평균 2시에서 3시 정도인데
1: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0: 늦게 일어나죠, 당연히. 아. 네, 그러면 뭐 잠을 쪼개서 어떡하라고. 내 건강이 우선이지.
1: 아, 그쵸, 그쵸. 이게 그냥 그때가 이제 루틴이 됐구나, 그쵸?
0: 맞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 저는 키우기 때문에 네. 중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 진지 차려드리고 약도 이제 먹여드리고 그리고 다시 잡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1: 저는 이거 아까 좀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0: 네.
1: 가수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가수가 아니었으면 진짜 무슨 일을 했을까요?
0: 저는 진짜로 뭐든 해가지고 네. 잘 됐을 것 같아요.
1: 아, 뭐든.
0: 돈을 많이 벌었을 것까? 아니야. 저는
1: 자꾸 혼잣말 하실래요?
0: 제가 제 좋아하는 노래도 혼잣말이를 했잖아.
1: 아 맞아 맞아.
0: 그래서 혼잣말. 다 이런 게 계획이 있다는 거죠.
1: 아 맞아 맞아. 다 계획이 있죠.
0: 네.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1: 가수가 아니었으면
0: 저는
1: 어떤...
0: 아마 배우를 했을 것 같아요.
1: 맞아 연기.
0: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연기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1: 연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배우를 했다면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1: 근데 연기 진짜 왜 안 하세요? 저는 진짜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노래할 때 제가 왜 또 홍자 씨 나레이션 하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0: 그쵸. 나레이션만 3분 넘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은 씨가.
1: 나레이션으로만 돼 있는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 계속 그냥 그 책 읽어주는 여자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 뭐 혹시 연습했던 대사 같은 거 없어요? 집에서 혼자 뭐 연습했던 대사 같은 거. 그런 거 했을 것 같은데.
0: 전 그런 거 안 해요. 즉흥으로 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1: 어, 그래요?
0: 뭐 얘기해보세요.
1: 자, 그러면 갑니다. 상황극 갑니다. 상황극. 네. 15년 만난 남자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요. 제가 먼저 제사를 드릴게요.
0: 남자야?
1: 홍자야. 헤어지자 우리. 자, 죄송한데 저희가 라디오예요. 그래서 5초 이상 아니, 오디오가 비면 안 됩니다.
0: 저기 그 연기는 네. 조금 잠깐 이 텀이 있어요.
1: 어,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텀을 조금만
0: 2초 되지 않나요?
1: 제가 이게 오디오 비는 거 좀 불안해가지고
0: 불안하시구나. 예, 예, 예. 네, 불안도가 좀 있으시면 예. 제가 좀 급하게 해볼게요. 예.
1: 홍자야, 우리 헤어지자.
0: 자기야, 나 오늘 우리 만난 지 이틀 돼서 난 헤어지기가 너무 너무 싫어.
1: 죄송한데 제가 상황극을 드릴 때 네. 15년 만든 남자가 헤어지자고
0: 그랬어요. 두 번
1: 넘어가시죠.
0: 두 번 만났어요. 15년 동안. 네.
1: 넘어갑시다.
0: 갑시다.
1: 예, 우리 홍자 씨는 노래를 네. 불러주실 때 제일 아름다워요.
0: 저도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오늘 네. 여러분들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1: 네. 뭐 불러주실 겁니까?
0: 요즘에 단풍놀이 많이 가시는 네. 계절이기 때문에 네. 그걸 또 꽃놀이라고도 해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꽃놀이 가요라는 노래를 제가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노래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0: 달콤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1: 네.
0: 할게요.
1: 네. 자, 우리 반지분들은 계속해서 울 언니 자랑, 울 아버지 자랑이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바닐라 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홍자 씨의 라이브입니다. 꽃놀이 가요. 지금 바로 청해드릴게요.

0: 많은 분들이 오늘 홍자 씨의 새로운 매력을 많이 안다고 하시는데 네. 이 언니는 원래 이랬고요. 조금 느리세요. 좀 느리시고
1: 맞아요.
0: 좀 근데 진짜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서 진짜로 이 매력을 다 하려면요. 한 5시간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것만 한 1시간 하실 거고요. 생각만 한 30분 하실 거고. 네. 내가 방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이것만 한 50번 하실 거라 가지고 이 매력을 다 하려면 한 5시간 걸리는데.
1: 맞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0: 근데 그만큼 참 뭐든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도 허투루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1: 감사합니다. 또 이제 수습하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감사해요.
0: 아직 등까지는 땀이 안 나요.
1: 네. 등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0: 정수리에만 지금 약간 맺혀서
1: 괜찮아요. 저만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0: 네. 네, 김혜선님께서 홍자 가수님 엉뚱 매력 때문에 은디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케미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자 언니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아, 저도 은디 정말 네. 좋아하는데 저희 둘이 그래가지고 쿵짝이 좀 잘 맞아가지고
0: 맞아요.
1: 맨날 이상한 소리 계속하고
0: 맞아 이상한 소리 하다가 끝나요 하루가.
1: 솔직히 말하면 네. 은디도 저 못지않게 이상한 소리 계속 많이 하는 사람인데
0: 아닌 척하는 거지.
1: DJ 돼가지고
0: 똑똑한 척하고
1: 막 변해가지고 네? 이러지만 사실은 뭐 저처럼 이렇게 공백 말하다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딴 소리 계속하고 밤새 맴돌아요 노래 막 주제가 없어요 저희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자. 그러시지 않을까요?
0: 우리? 맞아요 다 똑같죠 뭐.
1: 맞아 맞아
0: 자 근데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지금 할까요?
1: 그렇죠 뭐 네. 하죠 뭐 뭐든 시킨대로 라이브 네. 하나 더 하라면 더 하고
0: 아니 이거 해야 돼요
1: 그래요 네. 좋아요
0: 우리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우리 엄니 자랑 우리 아버지 자랑
1: 맞아 아까 사연 보내달라고 한 거
0: 제가 먼저 할게요
1: 네
0: 정승현님께서 저희 엄마는 너무 웃기게 개그를 너무 잘하세요 저도 우리 엄마 닮아서 한 개그 합니다
1: 맞아
0: 근데 웬만해서 엄마가 이렇게 개그를 잘한다고는 하지 않는데 진짜 웃기신가 봐요.
1: 웃기신 거 있죠.
0: 그래요?
1: 재밌으시죠?
0: 저희 엄마 별로 안 재밌는데.
1: 진짜?
0: 네. 어머니 재밌으세요?
1: 저희 엄마 엄청 재밌어요.
0: 진짜?
1: 저희 엄마 진짜 웃기거든요. 아빠도 웃겨 근데.
0: 아 그렇구나. 저희 엄마는 별로 재밌진 않아요.
1: 아버지가 재밌으신가?
0: 아빠 좀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0: 자 강은하님께서요.
1: 우리 아빠는 가을만 되면 밤을 예쁘게 깎아서 한아름 주세요. 아 알죠? 밤 깎기 힘들다는 거 예쁘게 깎아서 주신 걸 밥할 때 넣으면 진짜 맛있는 밤밥이 되지요. 하늘에 있는 밤이 아니라
0: 하늘 밤이
1: 밤이었어요.
0: 밤 먹는 밤.
1: 먹는 밤.
0: 근데 밤을 깎아서 주시려면은 생밤을 그쵸. 깎아서 주신다는 뜻 같아요. 밥할 때 넣는다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 생밤 깎으려면은 진짜 엄지 손가락에 힘 줘야 되는 거 알죠?
1: 그럼요, 그럼요.
0: 이거 진짜 힘든데요. 아빠가 이건 정성이고 사랑이다. 그렇죠?
1: 관절이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하고 나면. 엄지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혀 있어.
0: 맞아 맞아 힘들어가지고.
1: 힘들고 한 2시간 있어요 풀리거든.
0: 4179님께서요 네. 우리 언니는 여장부시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전국노래자랑 나가셔서 인기상 받으시고요 동네 플랜카드 걸린 유명한 분이세요. 와 아버지가 노래 잘하시나보다. 어머니가
1: 인기상을 받으신 정도면
0: 어머니가 플랜카드를 걸고 막 이렇게 하려고 딱 진두지휘 하셨겠죠.
1: 그쵸 그쵸. 유명한 분이시면은 인싸시겠네 동네에서.
0: 홍자 씨는 그 엄마가 노래 잘하세요? 아빠가 노래 잘하세요? 누구?
1: 두 분 다 잘하세요.
0: 오, 두 분 다.
1: 엄마는 발성이 굉장히 좋으시고 아빠는 감성이 굉장히 좋으세요.
0: 아, 진짜 두 분 다 닮으셨네 그러면. 좋은 것만.
1: 그랬을까? 아주 너무 좋네요.
0: 감성이 네네. 너무 좋잖아요.
1: 네, 두 분 다 조금 근데 조금 예술가의 느낌이
0: 낭만이 있으시고
1: 많이 있으세요. 네네 그런 걸 좀 닮지 않았나 싶네요.
0: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제 차례인가요?
1: 제 차례예요.
0: 네
1: 제 거예요.
0: 네
1: 우리 언니는 우리 동네에서 모든 음식을 제일 잘하셨습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님 보고 싶어요.
0: 지금은 그 음식을 맛볼 수가 없나 보네요. 조일레님께서 그 제일 그리운 게 아마 엄마의 밥 그럴 것 같아요.
1: 맞아.
0: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돼 우리도.
1: 맞아요. 그쵸? 음식을 또 엄마가 해주던 음식과 비슷하면 엄마가 떠오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엄마와 음식은 참 많이 밀접한 관계인 것 같은데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진짜, 엄니 진짜. 울 엄니를 추천드립니다.
0: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마음껏 그리워하시고요.
1: 네.

0: 최소연님께서 울친정 아빠는 6.25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세요. 집 앞 대문에 국가유공자 폐와 태극기 달아놓으셨어요. 우리 아빠 멋지시죠?
1: 진짜 멋집니다. 너무너무 진짜? 자랑스러우실 것 같고.
0: 아버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0: 0000님께서
1: 네, 울 언니는 웃을 때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자연미인이랍니다.
0: 보조개 있으세요, 홍자님?
1: 저 있어요.
0: 아, 있네, 있네. 어, 여기 입술 여기 밑에 거예요? 여기 밑에도 입술 밑에도 있네요. 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보조개.
1: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턱에도 있고.
0: 근데 웃는 게 워낙 또 애교가 있으셔가지고
1: 보조개 부자인데
0: 저는 진짜
1: 몰라요.
0: 저는 있어요? 입술 옆에 있는 보조개 있는 사람 너무
1: 아, 그게 부러워요.
0: 네. 어, 그거 되게 예쁘잖아요.
1: 그래요? 대신에 좀 나이 들면 이제 거기가 주름살이 되지 않을까?
0: 아,
1: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0: 네.
1: 이거 봐.
0: 좋네.
1: 다 나한테 치고. 항상 먼저 물어보고.
0: 어, 알겠습니다.
1: 네, 좋아해야지 그런 거. 후회할 뻔했잖아.
0: 야, 허연서님께서요.
1: 울 아빠는 네. 말씀은 무뚝뚝하게 하시지만 네. 늦은 시간 학원이 끝날 때는 늘 학원 앞에서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꼭 간식도 챙겨주셨죠.
0: 이거 너무 좋다.
1: 어렸을 때,
0: 그니까.
1: 어렸을 때 지극정성으로 해줬던 그 부모님의 한 켠에 딱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기억만으로 평생을 그리워할 맞아요. 수 있는 사랑을 받은 기분이 있거든요.
0: 그게 딱 그 장면처럼 탁 박혀 있는 게 있어요.
1: 맞아요.
0: 아빠가
1: 맞아요.
0: 이렇게 학원 앞에 기다리는 모습이 이분은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죠.
1: 맞아요. 저는 진짜 아빠한테 뽀뽀해 주면 아빠가 뭐든 다 사줬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엄마가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0: 완전 짧아 보였나 보다 아버지가.
1: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뽀뽀해 주면서 아빠 이거 사줄래? 그럼 귀에다 딱 대고 얘기하면 알았어. 알았어. 내 딸 가자 가자.
0: 아, 좋다 좋다.
1: 바로 엄마하고 뭐고 막 이렇게 손잡고 바로 나갔어요. 뭐든 우와. 사주셨어요.
0: 우와.
1: 필살기였죠. 그런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아마 그 허연서님도 그런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신 것 같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최주영님께서 울 언니는 손이 완전 크세요. 음식 만들 때 진짜 많이 만드셔서 여기저기 나눠서 같이 드세요. 이게 행복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세요. 그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1: 네네.
0: 하나 만들면 이만큼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
1: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손이 크신 분들이 많이 주변에 또 많이 베풀 줄을 아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자녀분들이 더
0: 맞아요.
1: 복도 더 많이 받게 그치. 되고 이러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최수연님이 그래서 더욱더 평상시에 행복하게
0: 맞아.
1: 일상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어머니 덕일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신수정님께서요.
1: 네. 응디 저희 엄마는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외동딸에게 짐되지 않으시려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아 이거 진짜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0: 진짜 이거 진짜 자랑거리.
1: 네, 진짜 자랑거리인 게 뭔가 짐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짐이라고 하시지만
0: 네.
1: 신경 쓰이게 하는 것조차가 마음이 걸리니까 조금 아프다, 감기 걸렸다 이것조차도 사실 저희는 되게 마음이
0: 맞아요.
1: 쓰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이제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웅디 어머니는 어떠세요?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나요?
0: 저희 엄마는 조금만 살이 올라도 바로 네, 다이어트 바로 살찌는 걸 엄청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럼 그렇게 건강관리 하시는 모습이 되게 좋죠?
0: 맞죠.
1: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자식들 아프면은
0: 맞아요.
1: 아프면 이제 자신이 아프면은 그거 할까봐
0: 걱정하실까봐
1: 그거가 싫어서 매일같이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게 참 감사하던데
0: 맞아요,
1: 우리 신수정님도 아마 감사하시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0: 맞아요. 아무튼 우리 반절분들 다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에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죠?
1: 그쵸. 모두 건강하세요. 엄니 울 엄니 건강하세요.
0: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1: 네.
0: 홍자 씨가 추천 하나 해주세요.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그러면 추천곡이면은 제 노래를 아마 추천을 하는 게 가장 좋죠.
0: 그렇죠.
1: 꿀단지라는 노래 우리 팬분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계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귀여운 노래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0: 네, 홍자 씨의 꿀단지 듣고 올게요.
1: 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홍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기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안 갈래요.
0: 안 갈래요?
1: 안 가면 안 돼요?
0: 안 돼요.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또 저희도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여기.
1: 진짜 그러면은 네. 내년에 가을에 또 만나는 거예요?
0: 어? 또 가을에 나오실 거예요?
1: 우리 모든 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오해하지 말고 만나자고요.
0: 그럼요.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가을에 만날까요 그러면?
1: 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봄에 뭐 네. 한번 또 의논해보고 괜찮으면은 봄에 목소리 또 내도 괜찮을 것 같으면 한번 나올게요.
0: 봄에 또 그러면 신곡 나오는 거예요?
1: 봄에 낼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려면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안 말이죠
0: 내도,
1: 지금.
0: 아니요 안 내도 나오셔도 돼요.
1: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0: 우리 반짝이분들께 또 인사해 주시고요.
1: 만나러 우리 반짝이분들 만나러 또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0: 이제 끝난 거예요?
1: 인사할 거죠 또 따로?
0: 아니에요. 예. 우리 홍자 씨
1: 진짜 가는 거네.
0: 진짜 끝이에요. 우리 홍자 씨의 여기요 들으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1: 네.
0: 제가 반짝이들 하면 오늘도 은빛나게 외쳐주세요.
1: 네.
0: 반짝이들 오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안동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부근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마성터널 안에서 난 사고 처리 작업이 길어지고 있어서 용인분기점부터 7km 구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에는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요. 반대 강릉 방향 부곡에서 동수원 쪽으로 정체인데요. 부곡 1차로 또 북수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광교터널 부근에선 사고도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방면 의정부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은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침에 말이에요. 오, 가을인데 싶어서 재킷까지 챙겨 나왔다가 낮에는 아, 더워. 아침에 그 재킷 팔에 걸려 있죠. 아니면 가방 위에 얹혀 있죠. 요즘 가을 옷은요, 입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아침에는 쌀쌀, 낮에는 덥고, 또 해 떨어지면 서늘하고, 하루에 계절을 두 번씩이나 갈아타다 보니까 감기 환자도 정말 많아요.

나라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게 입고 나오셨어요? 반팔이십니까? 아니면 긴팔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민소매이십니까? 그래도 오늘은 다른 월요일과는 기분이 조금 다르죠. 월화수, 월화수. 딱 사흘만 지나면 명절 연휴입니다. 왠지 만만한 월요일.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였어요. 이제 추석 주간입니다. 아, 벌써 추석이야. 와, 2026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아, 이제 반 남았네요 했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만 지나면 10월 시작입니다. 라라 가족들 추석 준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 주변에 감기 환자들 정말 많습니다. 이 병원 앞을 지나다 보면 굉장히 붐비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유난히 아프다는 올해 독감 작년 이맘때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정도 벌어지잖아요. 이 몸이 계절을 못 따라가는 시기인데 입었다 벗었다 이 시기에는 체온 조절 그래서 항상 겉옷 준비하고 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라라 가족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옷차림, 상차림, 마음의 소리, 그리고 만난 사람까지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신지 다 좋습니다. 콩디 민소매예요 하시면서 그죠? 참 제가 생각이 참 짧아요. 감기가 아직 끝 무렵인데도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활보를 한답니다. 참 철이 없어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스러운 그런 반다나를 또 머리에 착용하고 저 이번 등장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생산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녹십자 비믹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9: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김민지님 듣고 계실까요? 둥가 둥가 둠칫 둠칫 알록달록 스카프의 가을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치 그치. 제가 오늘은 상당히 알록달록한 그런 스카프를 지금 두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바지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 바지가 수영복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반티, 저는 반바지. 임민영님. 뭐 충분해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선택 잘하셨네요. 오미숙님.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선풍기 정리했다가 다시 꺼내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민지님.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1910님 지금 엄마 아빠랑 첫 자취방 이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첫 자취방 엄청 설레겠어요. 아빠 차에 짐 가득 싣고 가니 실감도 나고 대학교 기숙사 살다가 처음으로 자취하는 거라 두근두근합니다. 그치 그치 두근두근 할만하지.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랑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느낌을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면 뭐 살 때 뭐 꾸미고 내 집 막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 지인들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얼굴에 꽃이 폈더라고요. 항상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쵸 이런 마음 잊지 않아야죠. 운전석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 아빠 운전 안전운전 부탁해요 하시면서 오늘 온 가족이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모양입니다. 여튼 첫 자취방 이사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첫 자취방에서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버님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다 꽃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숙경이 입고 나온 바람막이 허리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또 잊어버려. 정형군님 오늘 밤 전기장판 틀고 낮에는 에어컨 바람 쐬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또 더우니까요. 그리고 김혜원님 계속 긴팔 입다가 오늘은 7부 니트 입었어. 7부 요 정도 7부 새벽에 더워서 깨서 선풍기까지 틀고 자서 오늘은 긴팔은 아니구나 해서 다시 반팔로 입었습니다. 날씨가 왜 이러는지 옷 정리하기도 애매합니다. 그쵸? 뭐 옷 정리 여름 옷 다 집어넣기 좀 애매해요. 언제까지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할지.

그리고 973호님 콩디 주말 경북 김천 직지사 꽃무릎 보러 갔는데 라라랜드 콩디 목소리가 온천지 울려 퍼지고 있길래 아 진짜? 아 이 어느 분이 또 이렇게 106.1 이번에 라라랜드를 선택해 주신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있길래 잠깐 녹음했습니다. 콩디 목소리가 전국구가 되어서 많이 울려 퍼지니 기분이가 얼마나 좋던지 기분이가 좋았죠? 깔끔하진 않지만 보내볼게요 하시면서 아 또 녹음을 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꽃무릎꽃도 구경하세요. 973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꽃무릇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절정이지 않습니까? 딱 요맘때 제가 이 꽃을 왜 기억하냐면 굉장히 꽃말이 슬퍼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슬픈 추억 아마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꽃이 진 다음에 잎이 나온다는 그 꽃무릇이에요. 그러니까 꽃과 잎이 서로 만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같이 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꽃무릇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73호님 보내주셨어요. 중2 아들을 끌고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가발 같은 머리 정말 보기 싫었는데 가발 같은 머리 이쁘게 자르고 왔는데 머리가 이게 뭐냐면 어? 제가 내 눈에는 이쁘다고 하니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 거라고 하네요. 아무 말 대잔치인가요 하시면서 9358님 보내주셨어요. 어머님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중2 아들이 봤을 때는 엄마 이게 이쁘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 거야 라고 아, 아들이 그랬대요. 우리 중2 아들은 어떤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오, 우리 엄마 상당히 아름다운 걸 이랬을까요? 궁금하다. 어떤 스타일은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스타일일 경우에 근사한데? 느낌 있네? 이런 걸까요? 아, 궁금하다. 중3 아들이 바라볼 때 그 멋쟁이 헤어스타일. 그리고 한숙경님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하네요. 에어컨 청소해서 커버 씌워놨는데 에고 다시 벗겨야 하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더위도 낮의 더위도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전혜라님 바람막이가 가방 속에 쏙 들어가 있죠. 아 그런 바람막이. 그리고 이용현님 콩디 안녕하세요. 바쁜 월요일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생일인데 돈이 없어서 손편지 써줬습니다. 어우 이거 뭐 돈만큼 가치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데요 손편지. 요즘 손편지 받아보면 감동이잖아. 동생은 웃으면서 오빠 고마워 말해주는데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주말 알바 뛰어야겠습니다. 크, 동생을 좀 챙겨주고 싶어서 오빠가 주말에 또 알바를 뛰고 싶으시대. 오늘 동생 생일분, 생일분이래. 동생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분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상님 이모티콘 잘 받았고요. 이경혜님, 우리 동네 5일장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7부 소매차림으로 갔는데 더웠습니다. 벌써부터 대목이라 5일장 붐비고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울긋불긋 핵과일도 나왔더라고요 하시면서 이경애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 몸이 무겁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라라랜드 놀러왔다 하십니다. 일주일째 감기로 고생했어. 저녁에는 얼큰한 콩나물국 끓여서 먹어야겠습니다. 안경화님이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어여어여 경화님 감기하고 이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수님 박미희님 임향숙님 이소영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현무님 와주셨고 고혜경님 2808님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라 식구들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챙겨주셔서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오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굿타임.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싶다가도 들여다보면 또 달라서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라라벨 오늘 주제, 내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궁금합니다. 누구였고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문자 메시지 말고요.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 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녀올게, 뭐 우유 사와, 아메리카노 한잔 할래 등등등. 이런 것도 대화잖아요. 짧지만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누구랑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잠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누구랑 말했지?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아니면은 택배 기사님? 아, 이웃? 다 좋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라라 가족들의 문자 메시지 기다립니다. 우리 노래 두 곡 감상해볼까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이거 중요해. 대화. 쿨의 All For You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라라벨 내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뭘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최주영님 듣고 계세요? 최주영님 과일 가게 가셨대요. 가셔서 샤인머스켓 맛있겠다. 요즘 진짜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고 맛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샤인머스켓 사오면서 사장님께 수고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될까요 하셨어요. 암요 아주 간단하고 굵고 좋은데요. 최주영님 보내주셨고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일 그만둬서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딸 학교 하교 후 학원 데려다 주면서 한 5분 대화하고요. 잘 갔다 와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5학년 되면서 점점 대화할 시간이 줄어드네요.

중학생 되면 더 그러겠죠 하시면서 3318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애지중지 엄청 귀여움 참 키웠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부모님보다는 친구를 더 찾고 그러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다 허탈하다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3318님 제가 대신 좋은 친구 좀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 틈에 이수님 돌봄 쌤이 운동 나오는 나에게 잘 다녀오라고 나는 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시간 되면 조심 가시라고 수요일날 뵙자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수님 또 한 부분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너니 두 아이 엄마로서 3월에 어린이집 취직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을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 두 분과 같이 으쌰으쌰 하자며 내일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닭도리탕. 메뉴 좋다. 힘들어도 서로 위로하며 힘이 돼주니 일할 맛이 납니다. 그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 케미가 맞고 온도가 맞으면 일터가 너무 행복하죠. 보너니와 애청자 여러분 모두 메리 추석입니다 하시면서 사마나 삼군님 보내셨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같이 동료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서로서로 도와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밀어주고 끌어주고. 6115님 2개월 전 몸이 좋지 않아서 퇴사한 동료가 군내 식당에서 출근해서 만났습니다. 제 입사했다는 말에 어머 진짜요? 너무나 반갑고 잘 왔다고 그리고 아주 많이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오 좋다. 건강해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서 오래오래 좋아하는 일 쭉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근케이크님 보내주셨어요. 차장님이 추석 때 먼 거리 이동자들 조기 퇴근 시키자고 인원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늪! 이게 마지막 대화입니다. 조기 퇴근자들 부럽다 하시면서 당근케이크님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대화. 모구야 밥 먹어. 양이 밥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6944님 보내주셨어요. 1350님 30분 전 신랑 회식한다는 전화통화였습니다. 오늘 하려던 제육볶음은 내일로 미뤄요 하셨고 그리고 5776님 좀 전에 서울 사는 며느리와 통화했습니다. 손녀 독감 걸려서 추석에 청주 못 온다네요. 독감 걸렸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근데 좀 서운하신가 보다. 그죠? 김현선님 파주페이 되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라 야채가게 사장님하고 파주페이 되죠? 이런 대화 마지막으로 나눴다고 보내주셨어요. 시금치가 진짜 금값이네요. 아 요즘 시금치 비싸요? 금값이구나. 그리고 가을가을님 방금 수능 공부하던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바나나 먹었어? 라고 해서 아니? 라고 하고 내일 바나나 사줄까?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막 대화였다고 가을가을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김성재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말하자면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 보겠습니다.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 이었습니다. 4243님, 4243님 문자 주셨죠? 지금 듣고 계실까?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좀 전 마지막 대화네요. 등본 한 통 부탁드려요. 몇 통이요? 한 통이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차에 탔습니다. 어우, 4243님. 적어놔야지. 선물 드릴 거야. 0367님. 저는 여자인데요. 대화가 필요해를 듣고 있을 때 숨 막혔어요. 왜요? 갑자기 전화해서 사랑하냐 물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예전 20대엔 저도 저랬는데 50대 되니까 딴 인간이 되었나 봐요. 호르몬이 지배한다니까요 하시면서 예전에는 그러셨어. 꿀이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 우리 0367님 보내주셨어요. 그른사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문자를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띠링. 방금 돈이 입금됐는데 사장님께서 명절 상여금입니다 하셨어요. 우와, 저희들 단체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3일 더더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른사자님 힘이 넘치셔. 이 보너스를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아우, 너무 기분이 좋으시겠다. 버블즈님,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 저는 전화받는 직업이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마지막 대화는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이랍니다. 아, 목소리도 엄청 이쁘시겠어요. 우리 버블즈님. 노경현님 문자 좀 볼까요? 방금 주유하려고 주유소에 들렀는데 콩디 목소리 나와? 아, 그래? 콩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괜히 반가워서 가득 넣어주세요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밥 든든하게 먹였네요. 아저씨께서 주유하시면서 노래를 흥얼거리시네요.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라라랜드 가족이니까요. 아, 우리 노경윤님 사연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주유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라라랜드 틀어놔주시고 그리고 노래도 흥얼흥얼 따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주유소에서 이번에 라라랜드 예전 볼륨을 높여야 될처럼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노경현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아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엄마와 네가 먼저 고백했니? 요게 나눈 대화입니다. 중1 축하한다 아들 하시면서 오, 우리 어머님 굉장히 나이스 나이스 하시다. 1451님

보내셨어요. 중1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아우 얼마나 그냥 또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하시겠어요. 그리고 20일이 월급날인데 매번 며칠씩 늦게 나와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 오늘은 월급 들어올까? 또 며칠 밀리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0326님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god의 애수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가 마지막 나눈 대화 듣고 선물 받으실 분들 뽑고 1부 끝곡 전해드리고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6: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은요, 내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송보라님, 저는 시장에서 밥 먹고 주인 아주머니께 커피 한잔 사드리면서 수다 떨다가 잘 머물다 갑니다 라고 했어요. 참고로 그 밥집은 오늘 처음 간 곳입니다. 하하하, 잘하셨어요 송보라님. 그리고 고광철님, 광고사 직당에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침에 마눌님이 아침에 마눌님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한 게 마지막이라고 꺽꺽 하시면서 지금 슬퍼. 아침에 마나님 잘 다녀오세요, 이게 마지막 멘트라고 우리 고광철님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곧 충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인생 이마 화려하게 문 여셔야죠. 고광철님. 이건사님, 먹을 거 뭐 없나 하는 남편의 말입니다. 저는 먹을 게 뭐가 있어, 좀 사와봐 하는 대화. 냉장고 털어서 만두랑 김말이 구워내고 라볶이 만들었네요. 이것도 불 앞이라고 덥네요 하시면서 이건서님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학원 안 가면 안 돼? 아, 안 되냐고. 안 돼! 김윤희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퇴근길 직장 동료에게 내일 뵙겠습니다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제 15개월 아기 데리러 갑니다. 육아 출근이에요. 어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5561님, 진짜 방금 전 버스에 타는 학교하는 학생들에게 수고했어 학생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0635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양지윤님, 엘리베이터에서 13층 할머니랑요 먼저 올라가시려다 멀리서 저를 보고 열어주셨습니다. 나이가 거의 90세 되셨는데 절 보고요, 혼자 가면 정이 없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웃었습니다. 양지윤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차 한번 보겠습니다. 최주영님, 3318님, 이수님, 3139님, 6115님, 그른사자님, 1451님, 0367님, 노경현님, 요분들에게 햄버거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돌발 상황이 잇따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문막에서 정체 강천터널 부근에서 하는 작업 여파고요. 이후로는 오전에 마성터널 안에서 난 사고로 지금도 3, 4차로가 막혀 있어서 용인부터 4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요. 반대 강릉 방향 광교터널 부근에선 3개 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곡부터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정체고요. 좀 더 지나 천안 호두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는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잠실대교부터 사고가 있는 동호대교까지 정체입니다. 30분 정도 걸리고요. 더 가서는 동작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6: 푹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0: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가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가슴에 젖은 내 친구의 젖은 목소리 처음부터 어긋나버린 끝이 된 사람 얘기 내 친구의 아픔을 이해 못할 슬픔을 달래기 능겨워서 불러본다 노래 진정 네가 사랑해도 꽃잎 같은 균열 위에 많은 시간 홀로 지내며 준비했던 사람 그 안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흘러내린 눈물은 빛을 말하지 못하고 한 주먹이

이 곡 너무 오랜만이죠.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꽤나 많았네요. MC 스나이퍼의 BK 러브였습니다. 눈을 감고 이 노래를 만끽했습니다. 좋네요. 이승은님, 2부 시작 노래가 또 몸을 둠칫둠칫하게 만드네요. 제가 잠시 후에 더 둠칫둠칫 거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현님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문자를 읽고 어머, 거기까지 가셔서 이렇게 들어준다고?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언니, 동생과 언니하고 삿포로 여행 와서 렌트카 빌려서 운전하는데 라디오 들어요. 너무 좋아요. 언니랑 함께 삿포로 여행하는 것 같아요. 최고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삿포로 여행하는 거야? 고마워요. 우리 현님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으로 먼지가 들어와서 청소하는데 걸레가 쑥 검댕이에요. 아, 요즘 정말 먼지 엄청 많죠. 한번 쓱 닦아도 시커매져요. 그래서 두 번 닦으셨다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시면서 임정임님 문자 주셨고, 그리고 1486님, 언니가 매일 비즈 팔찌 얘기를 해서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팔찌일까 너무 궁금했었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다가 드디어 누가 언니한테 받은 후기를 올린 글을 봤대요. 근데 세상에나 너무너무 예쁘고 귀하게 만드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언니한테 팔찌 받고 싶어요. 너무 욕심나요 하시면서 1486님 보내셨습니다. 욕심났어. 아, 비즈 팔찌 지금 선물로 싸드려야 될 분 또, 아, 산인데, 산, 높은 산처럼 쌓였는데, 제가 부지런함을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몸이 하나인데, 한 100인분 역할을 하느냐고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1486님 제가 정성껏 만들어서 손목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4님, 언니, 저 41번째 생일입니다. 41번째 생일이야. Happy birthday to you예요. 친구들 연락이 없어서 좀 시무룩했는데 예상 못한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진 하루입니다. 친구들이 바빠서 그래. 우리 친구니까 이해를 해주자고요. 언니도 축하 부탁드려요. 알았는데 당연히 축하해 드려야죠. 퇴근길마다 잘 듣고 있어요. 4514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514님 생일 선물로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째 생일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하루하루가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요. 나는 주저하지 않아. 다시 힘내서 텐션 업! 지금도 아파도 센치해져도 시무룩해져도 지쳐도 여러분들 안됩니다. 이번 주에 버티고 있는 추석 명절 월화수 신나게 워밍업하고 연휴에는 가족들과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즐기셔야 합니다. 오락가락 날씨 따위 상관없어요. 오늘도 텐션 업 라라 가족들은 어떤 노래로 기분 업 시킬지 문자로 여러분들 선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0: 곡입니다. 켈리 크락슨의 Strong.
1: Alone.
0: 이 노래요. 후렴 가잖아요. 확 터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파이팅!

영국 밴드 마스틴의 대표곡 폼페이. 네, 그 폼페이 맞습니다. 화산 폭발로 사라진 고대 도시,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웅장하고 신나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들어보시죠.

콩디에 너무 멋져요. 좋은 음악 띄워드리니까 멋지죠. 그리고 2850님, 와, 멘트 하실 때 이 노래 생각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통했어요. 왕 하시면서 2850님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차은옥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황규영 씨의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차은옥, 아자아자, 파이팅!

김학주님, 콩디 누나, 제작진 여러분, 오늘도 음악 선곡 최고 최고 너무나도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학주님. 김동원님, 이 노래 이어받으셨습니다. 소녀시대 힘내.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테마는 난 주저하지 않는다, 힘낼 거야, 텐션 업에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봤습니다. 저 2부는 켈리 크락슨의 스트롱거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스틸의 폼페이 이렇게 두 곡 데리고 왔습니다. 황규영 씨의 나는 문제없어 여러분들이 이어달기 해주셨고,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소녀시대의 힘내까지 듣고 왔습니다. 샤키라의 노래 신청하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우리 0586님은 Try Everything 이거 듣고 가야죠 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짱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이승환 씨의 덩크슛, 유여은님은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기분이 다운된 채로 헬스장에 갔는데 이 노래만 나오면 텐션업이 돼서 힘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리고 양승원님 하하하송 자우림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셨고, 1226님 임상아씨의 뮤지컬 듣고 싶어요. 가사에 내 삶은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시작하는데,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의미로 임상아 씨의 뮤지컬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룬5의 노래 신청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러블리 현정님 싸이의 챔피언 듣고 싶어요, 렛츠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961님은 주토피아2 OST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2244님 어우 선곡 최고입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바의 댄싱퀸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고,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이 버블즈님이 또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독맨션의 데스티니, 설지원님 이 노래 들으면 우울했던 기분도 업됩니다, 라라랜드에서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은요, 싸이의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친구 수진이랑 통화를 하다가 입시를 앞둔 조카 얘기가 나왔다. 아, 우리 조카 바이올린으로 음대 준비하잖아. 어, 그래? 와이프도 피아노 전공했댔지. 엄마 닮았나 보다. 야, 근데 너는 왜 매번 와이프가 뭐야? 우리 새언니한테. 아우, 알았어. 그래, 새언니 알아. 결혼식 때 봤는데 진짜 미인이더라. 니네 오빠도 그때 괜찮았고. 우리 오빠가? 아우, 그냥 범생이처럼 생겼지. 범생이. 그래, 범생이. 그 범생이 오빠가 중3 때 내 세계의 주인공이었다. 그때 나는 수진이네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숙제도 같이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자꾸 얻어먹는다며 뭘 싸주면서 이거 갖다 주러 왔어. 핑계도 많았다. 하지만 이유는 단 하나. 윤상을 닮았던 수진이네 오빠. 수진이랑 밥을 먹다가 오빠가 지나가면 슬그머니 훔쳐봤다. 안경 쓴 옆모습. 띠로리. 방에 있다가 바깥에 기척이 나며 나 화장실 좀 하면서 쓱 나갔는데 식당 앞에 앉은 오빠는 뜨거운 국을 불었는지 안경알이 하얗다. 너무 멋있다. 수진이네 집 배를 누리기 전에는 엘리베이터 거울도 몇 번씩 봤다. 예쁜가? 아우, 나 머리 왜 이래? 좀 괜찮아졌다. 아, 좋아. 어느 날 수진이랑 간식을 먹고 있는데 오빠가 방에서 나와 5,000원짜리 한 장을 식탁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 떡볶이 사 먹어. 5,000원을 내려놓던 오빠의 손가락은 희고 고왔다. 오빠는 바로 사라졌지만

오빠가 친구 따라 교회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것도 합창부. 떡볶이 사 먹어. 또 그렇게 감미로운데 아 노래까지. 수진아,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볼까? 니네 집 불교잖아. 아니 불교지. 그런데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자. 솔직히 말하면 교회 오빠들도 우글우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갔더니 여학생만 바글바글, 남학생은 수진이 오빠 빼고 죄다 어린 남자애들. 내 교회 생활은 그렇게 짧게 끝났다. 좋아한다는 말 한번 못하고 연예인 모두 주변만 맴돌다 끝난 중3의 짝사랑. 수진이는 아직도 내가 자기 오빠를 좋아했던 걸 모른다. 아닐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가? 중3 때 난 그때 그 오빠 이름 이니셜로 내 사인을 하나 만들었다. S.Y. 그리고 얼마 전에도 카드 결제를 하고 그 사인을 멋지게 휘갈렸다. 옆에서 남편이 말했다. 아니 당신 사인은 볼 때마다 참 희한해. 어? 이름에 S도 없고 Y도 없는데 아니 왜 SY야? 참나. 수진이 오빠다. 여보 미안해. 이건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오늘 어떤가요 주인공? 이거 이름 얘기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보 미안 이건 죽을 때까지 비밀 쉿 했는데 이름은 적어주셨어. 익명 요청 안 하셨기 때문에 저 이름 얘기합니다. 권미정님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라디오 듣고 계시면 내 와이프 이름 권미정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요. 우리 재학창 시절도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4190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윤은영님 저도 비슷한 비밀이요. 아이디의 비밀 아무도 몰라요. 그 남자야? 그리고 박영웅님 기타 치는 교회 오빠 아우 인기 짱이었죠. 느낌이 너무 좋잖아 그쵸? 김수환이 윤상 오빠다. 우리 딸 시아버지 따님이 엔톤을 좋아해서 크크크 대를 이어 좋아하는 팬입니다 하셨고 많은 분들이 또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눈치 못 챈 남편분 이니셜이 없을 수밖에요. 개월님 찾아와 주셨고 슬프다 노래까지 하시면서 슬펐죠. 윤상 씨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까지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콩디 오랜만에 운동하고 집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김정환님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잘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만 알기에 아까운 재미난 얘기, 특별한 추억 떠오르는 한국의 노래가 있다면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을 잘 살려서 열심히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힐이 노래합니다. 교복을 벗고.

0: 내 맘대로 주문제 다스킹.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이번에 라라랜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여운의 이젠 잊기로 해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4시에 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양지터널에서 마성터널까지 밀리고요. 이 사이에 용인휴게소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생겨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동수원에서 북수원, 또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 정체고요.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월곶, 또 서창분기점에서 각각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괴산휴게소 2차로와 갓길에선 대형 버스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전시간에 사고가 있었던 천안호두휴게소 부근까지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남부권에서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3개 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 정체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대동요금소에서 삼락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여러분, 제가 소신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저요, 월요일 정말 좋아해요. 제 삶의 활력소가 되는 줌바도 실컷 출 수가 있고요. 주말 동안 아이들과 24시간 꼭 붙어 있었는데 육아에서도 드디어 해방입니다.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남들은 다 싫어하지만 나 혼자 좋아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취향을 알려주세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8823님의 신청곡 리센네의 프리티걸 듣고 왔습니다. 설주호님이 전 15년차 전업주부인데 평일이 너무 좋아요. 공휴일이나 주말은 오히려 더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이 많은 지금 이 순간 해피타임 하셨습니다. 저랑 똑같으시네요. 근데 사실 월요일 좋아한다고 하면 되게 눈치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도 좋아하는 걸 어떡합니까? 일단

0: 다시 한번 학교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주말에 열심히 육아했으니 이제 아이들도 학교 가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저녁에 만나면 참 좋습니다. 8994님은 샤브샤브를 참 좋아하는데 혼자 가기 쑥스러워서 못 가다가 집 근처 1인 샤브샤브집이 생겨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요. 월남쌈도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샤브샤브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푸드코트에도 1인 샤브샤브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던데 홍탕도 있어서 매콤하게 먹을 수도 있고 월남쌈도 싸 먹을 수 있고 아 맛있겠네요. 저는 일단 곱창을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가줄 사람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1인 곱창집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이상희님은요. 저도 회사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시원한 곳에 있고 밥도 공짜로 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저희 회사는 뭐 시원하긴 한데 돈은 밥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회삿밥이 맛있으면 회사 다닐만 난다. 상희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1402님은요. 저는 화장실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하셨어요. 오 그러시구나.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집들은 변기에 책이 막 올려진 집들이 있는데 1402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세훈님은 셀디 저는 치과 가는 걸 좋아해요. 치과의 그 소독약 냄새도 좋고 치과 다녀오면 입안이 너무 깨끗하고 뽀드득거리는 그 느낌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치과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 살면서 처음 만나뵙긴 합니다. 근데 그 산뜻하고 깨끗해진 기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주자주 치아관리도 하시고 병원도 가시고 그러시면 너무너무 좋죠. 해피타임 계속해서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좋아하는 거 어떤 건지 사연 계속 받아보고 있어요. 일단 용기님이 저는 아울렛을 좋아한다고 하셨고, 상철님은 빨래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고, 1216님은요 아내가 청소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좋다, 이런 멘트를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소영님도 저처럼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는지 필라테스 갈 수 있는 월요일이 좋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김은님은 퀴즈 푸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말 겨루기 꼭 챙겨본다고 하셨네요. 어쨌든 월요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해피타임 이번에는요 출석 체크도 함께 받아볼게요.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신지 저는 늘 궁금해요.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셔도 좋고요. 쑥스러우면 그냥 잘 듣고 있어요. 손만 쓱 들어 올려주셔도 좋아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커피 쿠폰 챙겨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5314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정의 열.

듣고 왔습니다. 인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숙경님이 안녕하세요 얼만입니다 하셨어요. 숙경님 오랜만이에요. 연휴 전이라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도 놀러 오시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혜진님은 출첵해요. 오늘 아들 4살 생일이라 공룡 월드 가서 신나게 놀고 돌아왔더니 지치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혜진님 그 시기를 지나고 있으시군요. 저도 뭐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랍토스, 랩터, 뭐 티라노 줄줄 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면요 팽이의 시대도 올 거고요. 게임 카드의 시대도 올 거예요. 그때마다 화이팅입니다. 오종민님은 DJ님이 바뀌었네요. 이보님 것까지 듣고 나가서요 하셨습니다. 6시 이후로 찾아오신 건 오랜만인가 봐요. 해피타임 함께한 지 한 달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동학님은 출석이요. 아내가 해피타임 추천해서 듣게 됐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신나라 그런가요? 제가 MBTI 그 성격 테스트 하는 거 ENFJ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못 견디는 게 일단 있는데 옆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 걸 못 참는데요. 기운 드려야죠. 조금이라도 해피타임 만들어 드려야죠. 아자아자 힘내겠습니다. 5656님은요. 새싹이에요. 잘 듣고 있어요. 좋은 노래 선곡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새싹님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팀이 돼서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어요. 같이. 이슬이님은 월요병에 몸살 난 것만 같은 하루였어요. 아이 하원하고 저녁 준비하러 가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퇴근 시간에 슬디 라디오 들으면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슬기, 이슬희 이름도 비슷한데요 우리. 오늘만큼은요 아이들 빨리 잠들어서 육퇴하고서 예능 좀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6시 17분 지나고 있어요. 이쯤에서 재채기 뉴스 만나봐야죠. 이슬기 앵커.

어린이들의 노래 문화에서 대중가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좋아하는 노래 세 가지를 적게 한 결과 전체 20위 가운데 1위부터 6위를 대중가요가 차지한 건데요. 어린이 248명의 지지를 받은 1위는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아치였고요. 그 뒤를 날 울리지마, 이별여행, 이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재즈카페가 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1991년 10월 재채기 뉴스였습니다. KBS 원조 초통령이 심신씨였네요. 어린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노래, 지금까지 권총춤으로 기억되는 곡이기도 하죠. 오직 하나뿐인 아치!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힌트곡이에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재채기 뉴스 퀴즈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아지 정답은요 오직 하나뿐인 그대였습니다. 발라드를 부르다가 갑자기 빠른 노래를 부르게 됐던 터라 간주에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박자를 맞출 겸 어깨춤을 춘 건데 그게 총을 쏘는 거 보는 것처럼 보여서 권총춤이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굉장히 몸치세요. 근데 저에게 이 권총춤이랑 이 기역자 춤 아세요? 기역니은? 이 춤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춤 두 동작만 있으면 모든 노래에 춤이 가능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은채님이요. 그대요. 맞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가요 엄청 좋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이들이 키우고 있지만 어린데도 저보다도 빠르게 가요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춤도 어찌나 잘 캐치캐치해서 따라 추는지 신기합니다. 9965님은요. 그대요. 퇴근 중 만원 지하철에서 팔 하나 겨우 빼서 문자 보내봅니다.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정답 맞추셨습니다. 오늘도 가득 찬 지하철에서 몸은 힘들지만요. 그래도 정답 맞추셨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있길 바라겠습니다. 9171님이 반갑습니다. 정답은 그대입니다. 저는 몸치라 이 춤도 안 되네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아, 보라를 보고 계셔야 될 텐데 이렇게 굉장히 쉬워요. 검지 중지를 합친 다음에 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요. 투유님은요. 그때 저 유치원 장기자랑 때 오직 하나뿐인 그대 노래에 맞춰서 춤췄어요. 본가에 비디오 테이프의 영상이 남아있는데 제 생활 플레이어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아 맞네요 투유님. 맞아 그때 이 노래에 맞춰서 장기자랑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유치원생인데 아마 여기에다가 쳤던 것 같기도 하고 아 플레이어가 없어서 아쉽네요. 강은하님도 정답 맞춰주셨어요. 그대 오늘 나에게 햄버거 주시는 그대는 슬기님 크크 하셨습니다. 오, 은하님 잘 맞춰주셨습니다. 바로바로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립니다.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곡이었던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들려드렸습니다. 9633님이 아빠 선글라스 쓰고 바바리 코트 바닥에 질질 끌면서 쌍 권총춤 날리고 용돈 많이 받았습니다. 크크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끼와 매력을 감출 수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쌍 권총 좀 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송윤옥님은요, 국민학교 시절 제 인생 첫 가수가 심신 오빠였어요. 테이프 사서 늘어지게 들었었는데 크크 하셨습니다. 나이가 가늠이 되죠? 국민학교 때. 심신 씨가 몇 해 전에도 KBS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놀랐잖아요. 너무너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어찌나 나이가 하나도 안 드셨을까. 지금도 멋있더라고요. 이번에는요, 1685님의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 준비했고요.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 전해드리는 내 얘기 들려줘도 함께할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콘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를 들려줘. 이지은님, 오랜만에 지하철로 퇴근하고 있어요. 명절 전이라 손에 다들 추석 선물들이 들려있네요. 요런 것도 우리나라만의 민족성인 것 같아요. 나누는 정 하셨습니다. 그쵸. 저도 오늘 출근하기 전에 친정엄마한테 다녀왔는데 아파트 복도에요. 추석 택배가 하나둘씩 여러 집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왜 이리 저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문자 받았거든요. 외삼촌이 나주에서 배농사 지으시는데 한 상자 보내주셨다고. 도착했다고 문자 왔네요. 오예! 8919님은 슬디 오늘 뷔페 갔다가 맥주가 무제한이길래 마음껏 먹어봤어요. 기분이 알딸딸하니 좋네요. 슬디가 브룩실즈로 보여요.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신청이요 하셨습니다. 브룩실즈라고 하면 89

1919님의 책받침 그녀였나요? 소피 마르스였나요? 암튼 초미녀 닮았다고 해주셔서 땡큐고요. 취중진담이란 말이 있으니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0: I'm a lover.
1: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들려드렸어요. 이현주님이 차례상에 올릴 단호박 식혜 하려고 호박도 찌고 미리 한밥에 식혜물 부어 만들고 있어요. 집에서 미리미리 해갈 것이 있어 바쁘네요.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슬디가 좋은 음악으로 좀 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제가 어제 육아를 한 13시간쯤 연속으로 했을 때였을까요? 순대랑 떡볶이로 저녁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 조합 사랑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식혜를 사왔어야 되는데. 어제 식혜가 너무너무 당겼었는데 현주님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올해 단호박 식혜 엄청 맛있게 될 것 같습니다. 4283님은 냉장고 청소했어요. 깨끗하니 마음이 좋네요. 이 시간은 진짜 해피타임 같아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하셨겠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올해는 못하겠어요. 내년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올 추석에 냉장고 파먹기는 조금 도전해봐야지 생각 드네요. 들려드릴게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들려드렸습니다. 8113님이요. 주말 육아 후에 맞이한 월요일에 공감 100번 하는 인천 사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만만세! 내일 아이들 추석 행사 있어서 한복 다림질하며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쵸? 어린이집은 정말 좋은 곳이고 꼭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회사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특히 올해 추석부터는 한복 안 보내도 된다고 해서 기분이 더 좋아요. 다림질 화이팅입니다. 추필성님은 제주살이 7개월 차 퇴근할 때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다니며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동안 더워서 버스 타고 다니다 보니 슬기님 바뀐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걷기 좋은 날씨 퇴근은 슬기님이랑 함께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쵸, 요즘 걷기 너무 좋은 날씨죠. 그리고 저는 귀뚜라미 그 소리도 참 좋더라고요. 음악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그 소리까지 함께 들으시면서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6130님은 문득 어느새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아내를 보며 참 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고마움을 종종 잊고 지내는 건 아닌지 반성해봅니다. 솔지의 하나뿐인 당신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고마움 알고 계시고 종종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두 분 행복하고 즐겁고 소소하지만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며 솔지의 하나뿐인 당신 들려드립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위제로
5: 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 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 제로
7: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 제로
8: 이양약품.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10: 이카운트
9: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4: 우리 아이 락토핏.
13: 바쁜 하루를 보내는
14: 어른들도 락토핏.
1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4: 우리 모두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5: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순중님이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저녁 먹고 산책 나갈 생각이 벌써 들떠요. 저희 집 뒤 호수공원이 우리 가족의 최애 산책 코스거든요 하셨습니다. 일산에 사실까 분당에 계실까 동탄에 계실까 어디일까 궁금해집니다. 호수바람이 더 시원하고 발걸음 가볍게 느껴질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 하루도 우리 맡겨진 일 참 열심히 해냈고 이렇게 운동까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틀만 딱 더 버티면 추석 연휴입니다. 열심히 일한 우리 폭식할 자격도 있고 살찔 자격도 있는 것 같아요. 5032님이 오늘도 슬기님의 기분 좋은 목소리 들으며 퇴근 중이에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아이유의 가을 아침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에서 정체입니다. 안성 부근 1, 2차로에선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 다시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판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6km 구간 밀리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좀 더 지나 팔곡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생겨서 주의를 하시고요. 이후로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교 쪽으로 답답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석수에서 광명 쪽으로 주춤하고요. 다시 안현에서 신천 그리고 서창에서 남동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티는 티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즐겨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슬기의 해피

0: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으로 박준희님의 신청곡 신승훈의 어긋난 후에 듣고 왔습니다. 통통이님이 쭉쭉쭉 시작했나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살짝 급하셨습니다. 이제 막 2부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 광고 다녀와서 쭉쭉쭉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럴만한 게 통통이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제가 다 보고 있다고 했었죠. 재치있는 곡 선정 진짜 잘하시는 것 같던데 오늘도 잠시 후에 굿 아이디어 많이 부탁드릴게요. 릴레이 선곡 쭉쭉쭉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리고 내일의 다짐과 계획을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노래 받고 노래 던지고 이 분위기가 끊기지 않게 이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노래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끝말잇기를 하듯이 노래 뒤를 이어주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어주셔도 좋고요. 가사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이어주셔도 좋고 또 비슷한 노래 분위기를 이어주셔도 좋아요.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선곡 채택되시면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곡 릴레이 첫 번째 곡은 이거예요. 9584님의 신청곡 흰의 찬바람이 불면. 이 뒤를 이어주세요.

4059님이요. 제 문자는 소개 안 해주네요. 앞으로는 안 들어야겠어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신청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딱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거죠?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함께합니다. 이 노래 뒤 이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안 멈추면 내복권을 입어야죠. 흐 하셨어요. 예전에는 첫 월급 타면 빨간 내복 선물도 했었는데 말이죠. 쭉쭉쭉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엄시둥님이 멜로망스의 선물이요. 첫 월급 선물 상징은 빨간 내복이었죠.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요. 빨간 내복에 봉투를 살포시 포개놔야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 노래 받아서 다음엔 뭐 드릴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윤현정님이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임창정의 기쁜 우리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100% 공감입니다. 선물은 언제 받아도 좋은 게 진리죠?

임창정의 기쁜 우리 듣고 왔습니다. 김은 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선곡, 이정현 님은 선곡된 노래들 다 좋아요 하셨고, 박민경 님은 기쁜 우리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듣고 나면 참 좋고 또 빠져들고 다른 노래가 또 생각나고 이렇죠. 이게 쭉쭉쭉 혼의 매력인든요. 일단 저는 푹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통통이님은요, 코너 시작 전부터 기다려주시더니 오늘 정말 맹활약했습니다. 무려 50번의 도전을 해주셨는데, 아 근데 제가 선곡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짧은 이유를 덧붙여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답니다. 통통이님 오늘은 아쉽지만 내일도 활약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래도 통통이님이 신청하신 곡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춥다 에픽하이고요.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 앞으로 다짐들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통통이님의 신청곡 드릴게요. 에픽하이의 춥다.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내일 바라기 이슬기예요. 후회는 털어내고 다가올 내일의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3066님, 오늘은 친정엄마가 한 달이라는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하는 날이에요. 허리 디스크로 수술 후 입원 중이셨는데요. 그동안 함께 간병한다고 직장, 병원 오고 가느라 정신없었는데 드디어 저도 이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예전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못하실 엄마 걱정에 마음이 쓰입니다. 지금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인데 가녀린 몸으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앞으로는 건강하자고 위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엄마가 언니의 팬이거든요 하셨습니다. 긴 시간 병원에서 생활한 어머님도 그리고 옆에서 간병하느라 고생한 3066님께도 유난히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퇴원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왔네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재활하시면서 잘 회복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명수님은 참여 많이 하고 싶은데 명절 준비하느라 마음만 조급하네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데 전 부칠 준비, 나물 무칠 준비 등등 명절 주간 시작으로 분주해요. 장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반찬 가게 하시면 지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네요. 올해도 맛있게 잘 돼서요. 많은 분들 덕분에 행복하고 푸짐한 명절이 될 수 있길요. 그리고 박보경님은 몸살이 와서 오늘 출근도 못하고 링거 맞고 조금 쉬었는데 내일까지 꼭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서 안 마시던 커피까지 마시며 정리 중입니다. 아무래도 밤새야 할 것 같거든요. 내일은 진짜 푹 쉴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프지도 못하는 시기가 왔네요. 과제 잘 끝내시고요. 내일은 컨디션도 잘 회복되고 푹 잠도 잘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1960님은 딸내미 추석기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근무 중인 딸 대신 며칠 내 취소표를 구하느라 새로 고침을 몇천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성공 노하우는 따로 있는 걸까요? 내일은 꼭 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추석 기간 동안에 이 기차표 구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평소 같으면요, 출발 시간 1분 전쯤에는 그래도 취소표가 몇 장씩은 나오던데 추석 연휴 기간은 이것도 기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부디 하늘이 감동하여 꼭 표가 구해줄 수 있기 저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김나현님의 신청곡 보아의 넘버원 듣고 왔습니다. 앞만 보고 산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편의점 쿠폰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고요. 오사이로님은 실디 횡성에서 땅콩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요즘 추석 앞두고 너무 바쁘셔서 땅콩 까드리러 왔어요. 하루 종일 까고 또 까고 기계가 아니라 직접 사람 손이 닿아야 한답니다. 부모님이 항상 슬디 라디오 듣고 계셔서 주파수가 맞춰져 있네요. 저도 오늘부터 애청자 돼볼게요 해주셨습니다. 아우 이거 직접 손으로 까야 하는 거면 손이 진짜 많이 가는 거네요. 대보름 같을 때 땅콩 저희가 직접 까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 몇십 개만 해도 굉장히 얼얼하던데 힘내시고 저도 앞으로는 땅콩 먹을 때 그동안 애써주신

분들 생각하면서 더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1174님은 누나 퇴근 중인데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가업

있는 힘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5931님의 신청곡이에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돌아올게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왔습니다. 쭉쭉쭉 분명 끝났는데 땅콩 사연이 나오니까 쿨의 맥주와 땅콩 신청곡으로 보내주시고 또 나는 반딧불 나오니까 신영원의 개똥벌레 신청해 주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취자분들 화끈하신 것 같고 쭉쭉쭉 내일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데니 오빠 사랑해님이 GOD 오빠들 노래가 꼭 듣고 싶어요. 관찰하셨네요. 근데 또 저는 GOD 오빠들 하니까 하늘색 풍선이 떠오르면서 박지윤의 하늘색 꿈 떠오릅니다. 저부터 자제해야겠어요. 그럼 바로 들려드릴게요. GOD의 관찰.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이슬기 해피타임 마칠 시간입니다. 9058님이 오늘은 몸이 아파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감기인가 봐요. 슬디도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저희 집에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신청곡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가 계속됩니다. 이 구간은 40분 정도 걸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상일부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정체가 남아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또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소래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에서 밀리고요. 이후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더디느름이고요.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까지도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달리는 택시 안, 룸미러 아래로 길게 늘어진 묵주가 흔들립니다. 어떤 택시의 대시보드 한쪽에는 작은 조각상이 붙어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대개 같은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별탈 없이 벌이를 마친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마음이 담긴 거죠. 어쩌면 우리는 특별한 하루를 꿈꾸느라 무사한 하루가 주는 행복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사건 없이 나쁜 소식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 참 소박하면서도 귀한 행운이 아닐까요?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오셨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0: 마이클 부블레 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트림팝. 9월 21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택시를 타면 참 다양한 풍경을 마주하게 되죠. 룸미러에 묵주를 걸어둔 차가 있는가 하면 대시보드 위에 가족사진 올려둔 차도 있고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메모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기사님도 계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분도 계시죠. 반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면 늘 비슷한 말을 주고받죠. 안녕히 가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예, 뭐 안전운전 하세요. 예, 저는 보통 안전운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생각해보면 이 말도 오늘도 무사히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셨길 바랍니다.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TK 통상.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팝. 이상우의 드림팝.

2761님이 신청하신 제이슨 모라스 93 million miles 들었습니다. 경북 김천이에요. 운동하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나왔는데 좋네요. 예, 걸으니까 기분 좋아집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말까. 예, 사지 마시고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시고 요 두 기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운동이야 뭐 말해 뭐합니까. 너무 피곤하시거나 너무 힘들거나 이러실 때는 빼고. 예. 예. 뭐 그런 날들도 있죠. 예. 그런 날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하고 나시면은 참 기분이 좋잖아요. 예, 뭔가 뿌듯하고. 예, 굳이 뭐 오운한 아니어도 기분이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안정욱 씨, 지난주 복권 1등 당첨자가 저희 집 앞에서 나왔대요. 지나가면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와서 더 아쉬움요. 근데 안정욱 씨께 아니 그날 사셨어도 하기는 그래도 확률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날 사셨으면 아 항상 이렇다니까요. 혹시 모르지 또 2등 뭐 3등 뭐 이렇게 되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 저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운이 없는 거라 생각하셔야지. 예, 그것도 내가 내 운을 못 잡는 것도 운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마시고. 아, 예, 뭔가 이게 시그널이 없으셨나? 뭐 꿈을 꾸셨다거나 뭐 좀 약간 이게 징조가 좀 있잖아요. 예, 오늘 복권 좀 사야겠는데. 오늘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약간 유독 민감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예, 뭐 그래서 약간 좀 둔감한가? 저는 그냥 예, 제 기분이 그냥 좀 오늘은 좀 사야겠는데? 라고 아주 즉흥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사는데 뭐 다 안 되죠. 제가 그 얘기하면은 저희 아내가 아니 뭘 좀 이렇게 좀 감이 올 때 좀 사. 아깝게 맨날 그러지 좀 말고. 아니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사는 분들이 1등 당첨 확률이 크대요. 예, 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은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수 조합하는 거를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그 공을 들여서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니까 아, 그 정성을 봐서 정말 하늘에서 그거를 내려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하신다니까. 예. 아, 복권 얘기하면 뭐 한두 것도 없죠. 예. 권현진 씨, 지금 지하철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라디오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사람 가방에 달린 키링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나도 오늘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흔들리고 싶다 생각 중입니다. 예. 꼿꼿하게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흔들리는 게 좋으세요?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뭐, 그러고 싶을 때도 있죠. 예. 아유. Amy Winehouse, You Know I'm No Good, 그리고 Duffy, Warwick Avenue.

0: 에이미 와인하우스 You Know I'm No Good, 더피의 Warwick Avenue 두 곡이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544님, 이번에 새로 출시된 로봇 청소기가 그렇게 좋다길래 큰맘 먹고 구매했어요. 한 달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받았는데 불량품이 왔더라고요. 서비스 기사님이 부품이 없어서 당장 수리가 안 된대요. 결국 상품 교환을 해야 하는데 교환품 받으려면 또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답니다. 한 달 기다리는 동안 가격이 좀 저렴해졌던데 한 달 더 기다리면 거기서 더 저렴해질 것 같아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환불이 되나요? 환불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환불하신 다음에 떨어진 가격 보시고
1: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게
0: 그렇잖아요. 이왕 사신 거 예. 잘 쓰시면 돼. 근데 뭐 청소기는 예. 이왕이면은 교환품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죠? 예, 새 거를 받으시는 게 더, 저는 좀 기다렸다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부품 수리하는 것보다, 좀 한 달 기다리셨다가 그게 왠지 좀 덜 손해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다리세요. 네. 5335님이 신청하신 팔로마 Face, Only Love Can Hurt Like This.

0: 뉴트럴스 소켓치 사이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331님, 요즘 부쩍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오늘 저녁 먹기 전부터 더부룩해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네요. 이상하게 식사 때가 다가올수록 배고픈 느낌보다 포만감이 살짝씩 오네. 소화에 문제가 있나? 근데 딸이 지나가면서 차에서 빵 먹었잖아. 빵을 줄여. 그러더라고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제가 빵을 먹었다는 걸.
1: 속에서 이게 막 불어가지고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빵이 이상하게요. 저는 예전에 빵을 이제 식사 내용으로 잘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빵을 먹고 나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예, 밥을 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 진짜 속이 더부룩해서 그런 건가? 배는 고픈데 속은 더부룩하고 참 힘듭니다. 그럴 때. 네. 조인경 씨, 9월 1일 복직을 했습니다. 산재 신청 승인을 받았거든요. 따가운 눈총이 있을까봐 조금 긴장했는데 다행히도 다들 걱정해 주셔서 지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꿀 직장, 좋은 곳에 다니고 있다고 새삼 느낍니다. 네. 아니 눈총이 왜야? 아니 사람이 아파서 휴직하고 나왔는데 진짜 그런 회사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조인경 씨 회사는요. 지지 달레시오, 운누오버 바치오, 요런 노래도 들려주시나요? 하셨는데, 아이, 그럼요. 지지 달레시오, 안나 타탄젤로, 운누오버 바치오, 그리고 나탈리아 라푸르카데, 오마라 포르투언도, 뚜메 아코스톤 브라스테 두 곡 듣죠.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네, 오늘은 상식 퀴즈입니다. 이것은 옷이나 이불 같은 섬유 제품을 깨끗이 씻고 헹구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선 세탁기가 이 일을 대신해주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루스 가살, 비엔스 앤 미는 깨끗이 세탁된 옷을 보며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빨았나봐.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빨래, 2번 설거지, 3번 청소.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루스 까살 비안사 앤 미 들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빨래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잉거 마리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상황은 좋지만 돌발 구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7km 정체에 남아있고요. 장수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둔대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3km 짧은 정체 남아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괴산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대형버스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 지선 대구 쪽 남대구 부근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안은지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Sold Eye Blind, Semi Charmed Life였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밥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도 얹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배보이, I gotta be a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9: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1: SM 신용정보
12: 1600-9300 1600-9300
13: 갑자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김은주 씨가 신청하신 페스트볼 더 웨이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이혜연 씨, 그동안 계속 야근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제 시간에 퇴근을 했어요. 막상 칼퇴를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네요. 피곤해서 저녁 메뉴 정하는 것조차 숙제처럼 느껴지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오늘도 야근하면서 돈이나 벌 걸 그랬나 싶어요.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게 그냥 계속 습관이 되셔서 그런 거지 야근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안 되죠. 예, 웬만하면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예 불가피할 때만 그냥 야근을 하시고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니 피곤하시면 그냥 그 제 시간에 퇴근하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좀 누워 계셔도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쉼이지. 갑자기 이제 주어진 시간을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뭔가를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커피를 한잔 하시죠.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인하 씨, 예, 드림팝 숨은 애청자입니다. 아, 꿈디의 대문자 T스러운 멘트가 좋아서 듣고 있어요. 팩폭으로 위로받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팩폭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실 뿐이에요. 저는 그리고 T도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제작진은 알아요. 제가 T가 아닌 걸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T 아니에요. 예. 그냥 어떤 제 어떤 그 말투나 뭐 요런 것들이 좀 그냥 T스러울 뿐이지 절대 저는 T가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좀 약간 산만하고요. 되게 감정 기복 심하고 그러니까 모든 F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제 기질이 좀 약간 그래요. 예, 그냥 뭐 잘 아시잖아요. 뭐 들어보시면은 제가 그런 거 안 느껴지십니까? 예. 뭐 아무튼 예 뭐 그렇게 보신다니 뭐 여기에 제가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자, 신청곡도 하나 남겨요 하시면서 스매싱 펌킨스의 1979 신청을 하셨고요. 노바나의 곡까지 듣죠. Smells Like Teen Spirit.

Nirvana, Smells Like Teen Spirit, 그리고 그 전에는 Smashing Pumpkins, 1979, 이인하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482님, 저는 건강 문제로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게 제 오랜 컴플렉스였는데요. 아들이 그 컴플렉스를 없애주겠다면서 해병대에 갔거든요. 올해 드디어 제대를 하네요. 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드님이 해병대를 갔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난 뭐 한 거야? 아니 차라리 그냥 해병대 말고 그냥 뭐 육군이나 뭐 해군 공군 요런 그냥 그렇게 군입대를 했으면 그런데 해병대 우리 아들은 해병대예요. 저는 이런 아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자랑스럽다고 하시니까 뭐 됐어요. 예, 그래요.

아드님이 약간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약간 괴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5475님, 일부러 새 정거장 전에 내려서 드림밥 들으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희 음악이 너무 좋죠? 예. 5475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글스 데스페라도.

수잔 치안이 Turning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638님, 매일 반복되는 업무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요. 드림팝 들으면서 나름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번 주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결과물에 대해 지적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죠. 더 정진하는 기회로 잡는 수밖에요. 그래요. 예. 아,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물이 내 계획이나 예상대로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걸 뭐 붙잡고, 그러니까 능력이 좋다고 해서 결과물이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하죠. 예.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수학처럼 딱딱 뭐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나 그냥 뭐 예측, 계획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거나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또 그냥 별로 그렇게 내 생각에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진짜 최상의 결과, 예. 뭐 내가 보는 기준일 수도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 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드림팝이 어떤 삶의 예, 변주 역할을 해서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저도 2638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씨, 남편은 밤일 들어갔고 아이들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산입니다. 밤 공기가 좋습니다. 고엽이 예, 듣고 싶어요. 남편분은 야근하시고 양산, 아우 양산도 이번 여름에 진짜 더운 곳 중에 한 곳 아니었어요? 예, 거의 레전드로 진짜 기온이 엄청 많이 올라갔던, 예. 이제는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빅 룬가 Autumn Leaves 듣고요. 에바 캐시디 Songbird.

김지윤 씨가 신청하신 빅 룬가, Autumn Leaves, 그리고 에바 캐시디 송버드 이어서 들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밤입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는 샵 1061이나 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415님, 시골집에 가서 부모님 일손 좀 도와드리고 아내와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자주 도와주지 못해서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예. 아니, 자주는 예, 또 그 6415님도 본인의 또 삶이 있는 거고 예, 생활이 있는 건데 마음은 굴뚝 같으시지만 이게 또 현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예, 찾아와서 그러니까 일손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이참에 이렇게 또 얼굴도 보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거를 더 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신 김에 이제 일손도 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다행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하루였다고 하시니까 이게 뭔가 가서 뭐 도와드려야지 막 의무감에 그냥 예. 부모님을 먼저 생각한다라기보단 어떤 의무감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은 마음이 이렇게까지는 따뜻하지

많으실 거예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부모님께서도 그거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102님, 가을바람을 맞으니 언제 더웠나 싶어요. 예,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아, 노라 존스. 예, 노라 존스. 노라 존스죠. 예, Don't Know Why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네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고, 그레고리 포터의 모나리사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터지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번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에 뜬 순간부터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선택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월요일은 일주일 중에 결정해야 할 게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호주 맥쿼리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다른 요일과 비교했을 때 무려 2.5배나 차이 난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뇌도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유독 빨리 지치게 되는 거라죠.

이번 주는 연휴를 앞둔 탓에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드디어 하루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을 다정히 마무리해보시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로 9월 21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479님께서 어쩐지 오늘 유독 피곤한 이유가 있었네요. 밤그대와 함께 쉬어가 볼게요 하셨는데 정말 모든 분들 평소보다 2.5배의 힘든 결정들을 하셨습니다. 월요일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2.5배의 선택들을 하셨으니 다들 토닥토닥 나 자신 오늘 진짜 고생했다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버티면 놉니다. 물론 일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연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뭔가 좀 몽글몽글해져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지금 어디서 밤그대 함께 하시나요? 듣고 싶은 노래들, 나누고 싶은 얘기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커피와 케이크 세트에 달달한 마카롱까지 얹어드립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나의 너에게 이시인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정현준의 파일럿이었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은 커피와 케이크 그리고 달달한 마카롱까지 3단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838님, 고3 딸아이 입시 준비로 아이 눈치 보고 살다가 오랜만에 밤그대 들어요. 낮에 모처럼 30년 지기 동네 친구랑 맛있는 점심 먹으며 기력 회복도 하고 왔죠. 시험은 애가 보는데 왜 제가 힘들까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나라에서 고3 엄마 아빠들은 고3이죠. 네, 왜 힘드시냐뇨.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해소를 해 주셔야 또 버티죠. 우리 30년 지기와 드신 점심 인증샷 보내주셨는데요. 어우, 보기만 해도 제가 다 기운이 납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수육도 있고요. 전골도 있고요. 냉면인가요? 아무튼 엄청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주인지 막걸리인지 물인지 모를 액체가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전통주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이래서 힘이 나셨군요. 0581님, 떡집입니다. 단골들의 손송편 주문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몇 시간 못 자고 계속 송편 만들어서 찌고 급냉시켜서 전국에 보내느라 정신이 없네요. 오늘이 제 생일인 것도 타지사는 자식들 전화로 알았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반짝 대목에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떡집이야말로 정말 추석 때 너무 바쁘시죠.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추석 당일까지도 문을 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떡집은 진짜 추석 날까지도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송편이 또 손도 많이 가고. 근데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는 송편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은 바쁘지만 두둑하게 또 매출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었으면 좋겠네요. 8962님, 요즘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 내서 떡볶이 맛집 찾아서 멀리 다녀왔습니다. 괜히 놀다 온 기분도 들고 떡볶이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진짜 떡볶이는 사랑이고요. 나를 위해서 정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떡볶이 투어 완전 추천합니다. 1386님, 오늘 밤그대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추억이 방울방울이네요. 늦게까지 야근하고 차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피곤해서 얼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래가 너무 취향이라서 움직이기가 싫으네요. 그쵸, 몸도 이제 좀 노곤노곤 하시고 노래들도 추억이 방울방울 하시고 집에 들어가기 쉽지 않으실 텐데 뭐 잠깐 이렇게 여유 부리시는 것도 괜찮죠. 장모혜님,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추석 연휴 당직이 있어서 어디 가는 게 좀 힘들 것 같네요. 추석 연휴에 못 오시는 환자분들이 명절 전에 치료받으려고 진짜 많이 오시는 듯해요. 정신없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 파이팅이고요.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듣고 싶어요. 추석이나 뭐 설날 앞두고는 늘 병원은 정말 북새통이고 또 연휴 지나자마자도 북새통입니다. 연휴 동안 또 편찮으셨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모혜님이 병원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휘성의 1년이면 083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었어요.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아니, 사람이 어쩜 저래? 아무리 생각해도 참 너무하다 싶었다. 물론 기대했던 그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니긴 한데 회사에서 눈치 봐가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어깨가 축 늘어져 집에 온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 왜 빈손이야? 치킨 어딨어? 아, 맞다. 미안해. 깜빡했다. 정신은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사온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됐어. 다음부턴 그냥 시키자. 그게 낫겠다. 그렇게 불만을 쏟아내곤 혼자만 거실로 쏙 가버리는 뒷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냐니. 치킨 한 번 안 사왔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얼마나 힘들게 하루를 보냈으면 너도 배고플 텐데 빈손으로 왔겠냐고. 빈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따져 묻자니 나만 또 예민한 사람 만들게 뻔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어져 버렸다. 그제야 자기도 말이 좀 심했다 싶었는지 방문을 빼꼼 열고 들어와선 내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배달 어플로 먹고 싶은 걸 시켜주겠다 하는데 그런다고 기분이 풀리겠냔 말이다. 됐어. 나 배 안 고파. 안 먹을래. 그럼 나 혼자 먹는다. 나중에 한 입만 달라고 하기 없기다. 끝까지 치사한 이 남자에게 응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남편한테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인 복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티가 나지 않더라도

뭐가 됐든 한 방을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용솟음쳤다. 샤워기 앞에 서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맞으면서 든 생각. 수납장에 수건이 몇 개 남았더라. 씻고 나와 장을 열어보니 딱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평소였으면 건조대에 널려있는 수건을 싹 걷어 수납장에 다시 채웠겠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사람이 걷어서 쓰든가. 씻기 전에 열어보면 없는 거 알겠지 뭐. 방에 들어와 젖은 머리를 말리는데 벽 너머로 물줄기 흐르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내 예상대로 남편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어디 한번 당해보라지? 드라이어 출력을 최대로 키우고 한참을 모른 척했다. 결국 뒤늦게야 알아차린 척하곤 수건에 곱게 접어 가져다주면서 작게 흥얼대던 내 콧노래를 남편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남편아, 나한테 잘 좀 하지.

함께 하셨어요.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사연 보내신 분의 소심한 한방, 남편분은 몰랐다 에 한 표 드리고 싶네요. 드라이기 소리가 커서 내가 부르는 거 못 들었나 보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하는 건 아니어도 이런 소소한 안 갚음 정도는 누구나 하고 살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했던 티 안 나는 소심한 복수들, 그 사람은 절대 모를 거라 생각되는 작고 작은 복수들 오늘 같이 얘기 나눠봐요. 문자는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선물로 커피와 케이크 세트에 달달한 마카롱까지 보내드립니다. 이선홍님 신청곡 GOD의 보통날 전해드리죠.

누군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

너를 위해 임재범의 노래 이관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god의 보통날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내가 했던 티 안 나는 소심한 복수들 그 사람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작고 작은 복수들 오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9198님 남편 이마에 모기가 붙었는데 바로 안 잡아주고 조금 기다렸다가 잡아줬어요. 약간의 감정을 실어서요. 그래도 잡아줘서 고맙대요. 아, 그러니까 이마에 모기가 피를 다 뽑을 때까지 기다리셨군요. 네, 그리고 바로 네, 이렇게 약간의 그 파워를 실어서 이 말을 그냥 예 이렇게 냅다 잡으셨군요. 모기가 세게 쳐야 잡힌다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을 거예요. 고맙다고 하셨대잖아요. 1639님 저는 빨래 개면서 언니 양말 한 짝씩만 뒤집어서 개놓은 적 있어요. 그러면서 내 거 개면서 언니 것도 갰어 하고 생색도 냈답니다. 흥! 아, 양말이 이렇게 한 켤레씩 접어져 있는데 한 짝만 뒤집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열받는 건 언니가 뒤집

0: 핀지도 모르고 그냥 신고 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던 거. 양말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이게 복수인지 모르면 그게 진짜 복수가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불편하고 이거 나 당한 건가 해야 복수인데 이게 복수인지조차 모르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이효정님, 남편이 얄미울 때 밥을 좀 질게 해요. 남편은 꼬들밥을 좋아하거든요. 어머, 오늘은 내가 물을 많이 넣었나 봐 한답니다. 아, 이거야말로 진짜 너무너무 너무 소심한 복수다. 아, 이거는 밥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잖아요. 아니, 죽을 만들어 버리시면 어떨까요? 아, 역시 우리 부부는 죽이 잘 맞아. 죽이 됐네. 약간 요 정도는 돼야 좀 티가 날 것 같아요. 7709님, 저는 동생이 일찍 회사 가봐야 된다고 알람을 여러 개 맞추고 자길래 소심한 복수랍치고 알람 맞춰놓은 거 5분씩 뒤로 미룬 적 있습니다. 아, 진짜 소심한 복수네요. 결국 알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개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 그 5분씩만 뒤로 미루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는 일어났을 텐데. 네, 그래도 이거 알람 맞추면서 느끼는 쾌감이 중요한 거니까요. 임혜정님, 전무님이 계속 저한테 머리 단발로 자르니까 정형돈 씨 닮았다고 해서요. 점심 먹으러 갈 때 문 안 잡아줬어요. 그리고 간식 살 때 전무님이 좋아하는 간식만 빼고 샀어요. 아, 그래요. 전무님이잖아요. 이렇게밖에 복수할 수 없네요. 그래도 나름 소심하게 했습니다. 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 복수를 내가 문 안 잡아줬다. 전무님 좋아하는 간식 빼고 샀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최혜정님. 저 회의할 때마다 매번 시비 거는 팀장님. 그 팀장님 자리 의자의 높이를 아래로 바싹 내려놓은 적 있어요. 회의 시작 직후 혼자만 너무 낮은 키로 앉아있어서 당황한 팀장님 표정. 그걸 보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은 씻겨 내려갔어요. 팀장님만 이제 얼굴만 동동 떠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이거야말로 약간 소심한데 좀 귀여우면서 티도 나는 복수네요. 그래요. 이 정도로 좀 다른 사람들도 팀장님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복수 정도면 이 정도면 조금 속이 시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6시네 고향에서 김소리 아나운서와 김재원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는데 김재원 아나운서 의자가 점점 내려갔던 에피소드가 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의자가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얼굴만 남아있는 그건 복수가 아니고 진짜 의자가 뭐 이상해서 그렇게 됐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유지원의 화물이즌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끼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이의 좋은 사람 4609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프FM 제2라디오입니다.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좋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수지의 행복한 척. 수지는 2010년 4인조 걸그룹 미스 A로 데뷔했어요. 당시 나이 17, 팀의 막내였다고 합니다. 드라마 드림하이를 시작으로 연기에 도전해서 영화 건축가개론으로 국민 첫사랑이 됐죠. 오늘 골라온 행복한 척은 2017년에 발매된 첫 솔로 미니앨범의 수록곡으로, 저는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날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두려워. 나를 얘기하는 말들이 무서워. 난 또 행복한 척, 더 행복한 척하는 내가 싫어.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공효진, 강하늘 주연의 동백꽃 필 무렵. 편견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동백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 용식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동백이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겪으면서 마을 사람 모두가 서로의 편이 되어가는 이 드라마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나는 남이 불편할까봐 나를 낮췄고 붙어보기 전에 도망치는 게 편했다. 근데 이젠 그냥 하찮아지느니 불편한 사람이 돼보기로 했다.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사랑과 결혼, 우정과 갈등, 실패와 상실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는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생애를 그린 존 윌리엄스의 장편 소설 스토너 중 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법이죠. 세월이 흐르면 다 잘 풀릴 겁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나자 갑자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순간적으로 자기 말에 담긴 진실을 느낀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절망이 그토록 무거웠다는 것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수지의 행복한 척,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메이트의 난 너를 사랑해 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OST 중에 존박의 이상한 사람,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여행 스케치의 왠지 느낌이 좋아 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8540님 신청곡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2AM의 친구의 고백.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우효의 꿀차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침에 말이에요. 오, 가을인데 싶어서 재킷까지 챙겨 나왔다가 낮에는 아, 더워. 아침에 그 재킷 팔에 걸려 있죠. 아니면 가방 위에 얹혀 있죠. 요즘 가을 옷은요, 입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아침에는 쌀쌀, 낮에는 덥고, 또 해 떨어지면 서늘하고, 하루에 계절을 두 번씩이나 갈아타다 보니까 감기 환자도 정말 많아요.

나라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게 입고 나오셨어요? 반팔이십니까? 아니면 긴팔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민소매이십니까? 그래도 오늘은 다른 월요일과는 기분이 조금 다르죠. 월화수 월화수 딱 사흘만 지나면 명절 연휴입니다. 왠지 만만한 월요일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였어요. 이제 추석 주간입니다. 아, 벌써 추석이야. 와, 2026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아, 이제 반 남았네요 했던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만 지나면 10월 시작입니다. 라라 가족들 추석 준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 주변에 감기 환자들 정말 많습니다. 이 병원 앞을 지나다 보면 굉장히 붐비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유난히 아프다는 올해 독감 작년 이맘때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정도 벌어지잖아요. 이 몸이 계절을 못 따라가는 시기인데 입었다 벗었다 이 시기에는 체온 조절 그래서 항상 겉옷 준비하고 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라라 가족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옷차림, 상차림, 마음의 소리, 그리고 만난 사람까지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신지 다 좋습니다. 콩디 민소매예요 하시면서 그죠? 참 제가 생각이 참 짧아요. 감기가 아직 끝 무렵인데도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활보를 한답니다. 참 철이 없어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스러운 그런 반다나를 또 머리에 착용하고 저 이분 등장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실라!

0: 항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9: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김민지님 듣고 계실까요? 둥가 둥가 둠칫 둠칫 알록달록 스카프의 가을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치 그치. 제가 오늘은 상당히 알록달록한 그런 스카프를 지금 두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바지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 바지가 수영복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반티, 저는 반바지. 임민영님. 뭐 충분해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선택 잘하셨네요. 오미숙님.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선풍기 정리했다가 다시 꺼내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민지님.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1910님 지금 엄마 아빠랑 첫 자취방 이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첫 자취방 엄청 설레겠어요. 아빠 차에 짐 가득 싣고 가니 실감도 나고 대학교 기숙사 살다가 처음으로 자취하는 거라 두근두근합니다. 그치 그치 두근두근 할만하지.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랑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느낌을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면 뭐 살 때 뭐 꾸미고 내 집 막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 지인들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얼굴에 꽃이 폈더라고요. 항상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쵸, 이런 마음 잊지 않아야죠. 운전석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 아빠 운전 안전운전 부탁해요 하시면서 오늘 온 가족이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모양입니다. 여튼 첫 자취방 이사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첫 자취방에서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버님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다 꽃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숙경이 입고 나온 바람막이 허리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또 잊어버려. 정형군님 오늘 밤 전기장판 틀고 낮에는 에어컨 바람 쐬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또 더우니까요. 그리고 김혜원님 계속 긴팔 입다가 오늘은 7부 니트 입었어. 7부 요 정도 7부. 새벽에 더워서 깨서 선풍기까지 틀고 자서 오늘은 긴팔은 아니구나 해서 다시 반팔로 입었습니다. 날씨가 왜 이러는지 옷 정리하기도 애매합니다. 그쵸? 뭐 옷 정리 여름 옷 다 집어넣기 좀 애매해요. 언제까지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할지. 그리고 973호님 콩디 주말 경북 김천 직지사 꽃무릎 보러 갔는데 라라랜드 콩디 목소리가 온천지 울려 퍼지고 있길래 진짜? 아, 이 어느 분이 또 이렇게 106.1 이번에 라라랜드를 선택해 주신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있길래 잠깐 녹음했습니다. 콩디 목소리가 전국구가 되어서 많이 울려 퍼지니 기분이가 얼마나 좋던지. 기분이가 좋았죠? 깔끔하지는 않지만 보내볼게요 하시면서 아, 또 녹음을 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꽃무릎꽃도 구경하세요. 973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꽃무릇,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절정이지 않습니까? 딱 요맘때. 제가 이 꽃을 왜 기억하냐면 굉장히 꽃말이 슬퍼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슬픈 추억. 아마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꽃이 진 다음에 잎이 나온다는 그 꽃무릇이에요. 그러니까 꽃과 잎이 서로 만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같이 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꽃무릇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73호님 보내주셨어요. 중2 아들을 끌고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가발 같은 머리 정말 보기 싫었는데 가발 같은 머리 이쁘게 자르고 왔는데 머리가 이게 뭐냐면 어? 제가 내 눈에는 이쁘다고 하니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 거라고 하네요. 아무 말 대잔치인가요 하시면서 9358님 보내주셨어요. 어머님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중이 아들이 봤을 때는 엄마 이게 이쁘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 거야 라고 아, 아들이 그랬대요. 우리 중2 아들은 어떤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오, 우리 엄마 상당히 아름다운 걸 이랬을까요? 궁금하다. 어떤 스타일은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스타일일 경우에 어, 근사한데? 느낌 있네? 이런 걸까요? 아, 궁금하다. 중3 아들이 바라볼 때 그 멋쟁이 헤어스타일. 그리고 한숙경님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하네요. 에어컨 청소해서 커버 씌워놨는데 에고 다시 벗겨야 하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더위도 낮의 더위도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전혜라님 바람막이가 가방 속에 쏙 들어가 있죠. 아 그런 바람막이. 그리고 이용현님 콩디 안녕하세요. 바쁜 월요일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생일인데 돈이 없어서 손편지 써줬습니다. 어우 이거 뭐 돈만큼 가치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데요 손편지. 요즘 손편지 받아보면 감동이잖아. 동생은 웃으면서 오빠 고마워 말해주는데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주말 알바 뛰어야겠습니다. 크, 동생을 좀 챙겨주고 싶어서 오빠가 주말에 또 알바를 뛰고 싶으시대. 오늘 동생 생일분, 생일분이래. 동생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 이번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상님 이모티콘 잘 받았고요. 이경혜님, 우리 동네 5일장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7부 소매차림으로 갔는데 더웠습니다. 벌써부터 대목이라 5일장 붐비고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울긋불긋 핵과일도 나왔더라고요 하시면서 이경애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 몸이 무겁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라라랜드 놀러왔다 하십니다. 일주일째 감기로 고생했어. 저녁에는 얼큰한 콩나물국 끓여서 먹어야겠습니다. 안경화님이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어여어여 경화님 감기하고 이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수님 박미희님 임향숙님 이소영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현무님 와주셨고 고혜경님 2808님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라 식구들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챙겨주셔서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오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굿타임.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싶다가도 들여다보면 또 달라서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라라벨 오늘 주제, 내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궁금합니다. 누구였고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문자 메시지 말고요.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 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녀올게. 뭐 우유 사와. 아메리카노 한잔 할래? 등등등. 이런 것도 대화잖아요. 짧지만.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누구랑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잠깐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누구랑 말했지?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아니면은 택배 기사님? 아, 이웃? 다 좋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라라 가족들의 문자 메시지 기다립니다. 우리 노래 두 곡 감상해볼까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이거 중요해. 대화. 쿨의 All For You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라라벨 내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뭘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최주영님 듣고 계세요? 최주영님. 과일 가게 가셨대요. 가셔서 샤인머스켓 맛있겠다. 요즘 진짜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고 맛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샤인머스켓 사오면서 사장님께 수고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될까요 하셨어요. 암요 아주 간단하고 굵고 좋은데요. 최주영님 보내주셨고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일 그만둬서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딸 학교 하교 후 학원 데려다 주면서 한 5분 대화하고요. 잘 갔다 와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5학년 되면서 점점 대화할 시간이 줄어드네요. 중학생 되면 더 그러겠죠 하시면서 3318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애지중지 엄청 귀여움 참 키웠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부모님보다는 친구를 더 찾고 그러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다.

탈하다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3318님 제가 대신 좋은 친구 좀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 틈에 이수님 돌봄 쌤이 운동 나오는 나에게 잘 다녀오라고 나는 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시간 되면 조심 가시라고 수요일날 뵙자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수님 또 한 부분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너니 두 아이 엄마로서 3월에 어린이집 취직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을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 두 분과 같이 으쌰으쌰 하자며 내일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닭도리탕. 메뉴 좋다. 힘들어도 서로 위로하며 힘이 돼주니 일할 맛이 납니다. 그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 케미가 맞고 온도가 맞으면 일터가 너무 행복하죠. 보너니와 애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메리 추석입니다 하시면서 사마나 삼군님 보내셨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같이 동료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서로서로 도와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밀어주고 끌어주고. 6115님 2개월 전 몸이 좋지 않아서 퇴사한 동료가 군내 식당에서 출근해서 만났습니다. 제 입사했다는 말에 어머 진짜요? 너무나 반갑고 잘 왔다고 그리고 아주 많이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오 좋다. 건강해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서 오래오래 좋아하는 일 쭉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근케이크님 보내주셨어요. 차장님이 추석 때 먼 거리 이동자들 조기 퇴근 시키자고 인원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늪! 이게 마지막 대화입니다. 조기 퇴근자들 부럽다 하시면서 당근케이크님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대화. 모구야 밥 먹어. 양이 밥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6944님 보내주셨어요. 1350님 30분 전 신랑 회식한다는 전화통화였습니다. 오늘 하려던 제육볶음은 내일로 미뤄요 하셨고 그리고 5776님 좀 전에 서울 사는 며느리와 통화했습니다. 손녀 독감 걸려서 추석에 청주 못 온다네요. 독감 걸렸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근데 좀 서운하신가 보다. 그죠? 김현선님 파주페이 되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라 야채가게 사장님하고 파주페이 되죠? 이런 대화 마지막으로 나눴다고 보내주셨어요. 시금치가 진짜 금값이네요. 아 요즘 시금치 비싸요? 금값이구나. 그리고 가을가을님 방금 수능 공부하던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바나나 먹었어? 라고 해서 아니? 라고 하고 내일 바나나 사줄까?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막 대화였다고 가을가을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김성재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말하자면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 보겠습니다.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 이었습니다. 4243님, 4243님 문자 주셨죠? 지금 듣고 계실까?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좀 전 마지막 대화네요. 등본 한 통 부탁드려요. 몇 통이요? 한 통이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차에 탔습니다. 어우, 4243님 적어놔야지. 선물 드릴 거야. 0367님 저는 여자인데요. 대화가 필요해를 듣고 있을 때 숨 막혔어요. 왜요? 갑자기 전화해서 사랑하냐 물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예전 20대엔 저도 저랬는데 50대 되니까 딴 인간이 되었나 봐요. 호르몬이 지배한다니까요 하시면서 예전에는 그러셨어. 꿀이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 우리 0367님 보내주셨어요. 그른사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문자를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띠링. 방금 돈이 입금됐는데 사장님께서 명절 상여금입니다 하셨어요. 우와, 저희들 단체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3일 더더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른사자님 힘이 넘치셔. 이 보너스를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아우, 너무 기분이 좋으시겠다. 버블즈님,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 저는 전화 받는 직업이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마지막 대화는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이랍니다. 아, 목소리도 엄청 이쁘시겠어요. 우리 버블즈님. 노경현님 문자 좀 볼까요? 방금 주유하려고 주유소에 들렀는데 콩디 목소리 나와? 아, 그래? 콩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괜히 반가워서 가득 넣어주세요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밥 든든하게 먹였네요. 아저씨께서 주유하시면서 노래를 흥얼거리시네요.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라라랜드 가족이니까요. 아, 우리 노경윤님 사연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주유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라라랜드 틀어놔주시고 그리고 노래도 흥얼흥얼 따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주유소에서 이번에 라라랜드 예전 볼륨을 높여야 될처럼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노경현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아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엄마와 네가 먼저 고백했냐?

요게 나눈 대화입니다. 중에 축하한다 아들 하시면서 오 우리 어머님 굉장히 나이스 나이스 하시다. 1452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가 마지막 나눈 대화 듣고 선물 받으실 분들 뽑고 1부 끝곡 전해드리고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꽃길이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꽃길이
1: 베이글.com.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6: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은요, 내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송보라님, 저는 시장에서 밥 먹고 주인 아주머니께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수다 떨다가 잘 머물다 갑니다 라고 했어요. 참고로 그 밥집은 오늘 처음 간 곳입니다. 하하하, 잘하셨어요 송보라님. 그리고 고광철님, 권고사 직당에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침에 마눌님이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한 게 마지막이라고 꼭꼭 하시면서 지금 슬퍼. 아침에 마나님 잘 다녀오세요, 이게 마지막 멘트라고 우리 고강철님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곧 충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인생 이마 화려하게 문 여셔야죠. 고강철님. 이건선님, 먹을 거 뭐 없나 하는 남편의 말입니다. 저는 먹을 게 뭐가 있어, 좀 사와봐 하는 대화. 냉장고 틀어서 만두랑 김말이 구워내고 라볶이 만들었네요. 이것도 불앞이라고 덥네요 하시면서 이건서님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학원 안 가면 안 돼? 아, 안 되냐고. 안 돼! 김윤희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퇴근길 직장 동료에게 내일 뵙겠습니다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제 15개월 아기 데리러 갑니다. 육아 출근이에요. 어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5561님, 진짜 방금 전 버스에 타는 학교하는 학생들에게 수고했어 학생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0635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양지윤님, 엘리베이터에서 13층 할머니랑요 먼저 올라가시려다 멀리서 저를 보고 열어주셨습니다. 나이가 거의 90세 되셨는데 절 보고요, 혼자 가면 정이 없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웃었습니다. 양지훈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차 한번 보겠습니다. 최주영님, 3318님, 이수님, 3139님, 6115님, 그른사자님, 1451님, 0367님, 노경현님, 요분들에게 햄버거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김진표 씨의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때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겨워서 불렀던 노래. 진정 네가 사랑했던 꽃잎 같은 그녀 위에 많은 시간 홀로 지내며 준비했던 사랑. 그 안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흘러내린 눈물은 빛을 바라지 못하고 한 줌 눈기

이 곡 너무 오랜만이죠.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꽤나 많았네요. MC 스나이퍼의 BK 러브였습니다. 눈을 감고 이 노래를 만끽했습니다. 좋네요. 이승은님, 2부 시작 노래가 또 몸을 둠칫둠칫하게 만드네요. 제가 잠시 후에 더 둠칫둠칫 거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현님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문자를 읽고 어머, 거기까지 가셔서 이렇게 들어준다고?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언니, 동생과 언니하고 삿포로 여행 와서 렌트카 빌려서 운전하는데 라디오 들어요. 너무 좋아요. 언니랑 함께 삿포로 여행하는 것 같아요. 최고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삿포로 여행하는 거야? 고마워요. 우리 현님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으로 먼지가 들어와서 청소하는데 걸레가 쑥 검댕이에요. 아, 요즘 정말 먼지 엄청 많죠. 한번 쓱 닦아도 시커매져요. 그래서 두 번 닦으셨다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시면서 임정임님 문자 주셨고, 그리고 1486님, 언니가 매일 비즈 팔찌 얘기를 해서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팔찌일까 너무 궁금했었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다가 드디어 누가 언니한테 받은 후기를 올린 글을 봤대요. 근데 세상에나 너무너무 예쁘고 귀하게 만드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언니한테 팔찌 받고 싶어요. 너무 욕심나요 하시면서 1486님 보내셨습니다. 욕심났어. 비즈 팔찌 지금 선물로 싸드려야 될 분 또 산인데 산 높은 산처럼 쌓였는데 제가 부지런함을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몸이 하나인데 한 백인분 역할을 하느냐고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1486님 제가 정성껏 만들어서 손목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4님 언니 저 41번째 생일입니다. 41번째 생일이야. 해피 버스데이 투유예요. 친구들 연락이 없어서 좀 시무룩했는데 예상 못한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진 하루입니다. 친구들이 바빠서 그래. 우리 친구니까 이해를 해주자고요. 언니도 축하 부탁드려요. 알았는데 당연히 축하해드려야죠. 퇴근길마다 잘 듣고 있어요. 4514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514님 생일 선물로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째 생일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하루하루가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두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요, 나는 주저하지 않아, 다시 힘내서 텐션 업. 지금도 아파도 센치해져도 시무룩해져도 지쳐도 여러분들 안됩니다. 이번 주에 버티고 있는 추석 명절 월화수 신나게 워밍업하고 연휴에는 가족들과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즐기셔야 합니다. 오락가락 날씨 따위 상관없어요. 오늘도 텐션 업. 라라 가족들은 어떤 노래로 기분업 시킬지 문자로 여러분들 선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0: 곡입니다. 켈리 크락슨의 Strong.
1: Alone.
0: 이 노래요. 후렴 가잖아요. 확 터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파이팅!

영국 밴드 마스틴의 대표곡 폼페이. 네, 그 폼페이 맞습니다. 화산 폭발로 사라진 고대 도시,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웅장하고 신나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들어보시죠.

사장님 콩디 너무 멋져요. 좋은 음악 띄워드리니까 멋지죠. 그리고 2850님 와 멘트 하실 때 이 노래 생각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통했어요 왕 하시면서 2850님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차은옥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황규영씨의 나는 문제없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차은옥 아자아자 파이팅!

김학주님, 콩디 누나, 제작진 여러분, 오늘도 음악 선곡 최고 최고 너무나도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학주님. 김동원님, 이 노래 이어받으셨습니다. 소녀시대 힘내.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테마는 난 주저하지 않는다 힘낼 거야 텐션 업에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봤습니다. 저 2부는 켈리 크락슨의 스트롱거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스틸의 폼페이 이렇게 두 곡 데리고 왔습니다. 황규영 씨의 나는 문제없어 여러분들이 이어달기 해주셨고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소녀시대의 힘내까지 듣고 왔습니다. 샤키라의 노래 신청하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우리 0586님은 Try Everything 이거 듣고 가야죠 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짱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이승환 씨의 덩크슛 유여은님은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기분이 다운된 채로 헬스장에 갔는데 이 노래만 나오면 텐션업이 돼서 힘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리고 양승원님 하하하송 자우림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셨고 1226님 임상아씨의 뮤지컬 듣고 싶어요. 가사에 내 삶은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시작하는데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의미로 임상아 씨의 뮤지컬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룬5의 노래 신청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러블리 현정님 싸이의 챔피언 듣고 싶어요. 렛츠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96 하나님은 주토피아 2 OST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2244님 어우 선곡 최고입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바의 댄싱 퀸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고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이 버블즈님이 또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독맨션의 데스티니 설지원님 이 노래 들으면 우울했던 기분도 업됩니다. 라라랜드에서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은요. 싸이의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친구 수진이랑 통화를 하다가 입시를 앞둔 조카 얘기가 나왔다. 아, 우리 조카 바이올린으로 음대 준비하잖아. 어, 그래? 와이프도 피아노 전공했댔지. 엄마 닮았나 보다. 야, 근데 너는 왜 매번 와이프가 뭐야? 우리 새언니한테. 아우, 알았어. 그래, 새언니 알아. 결혼식 때 봤는데 진짜 미인이더라. 니네 오빠도 그때 괜찮았고. 우리 오빠가? 아우, 그냥 범생이처럼 생겼지. 범생이. 그래, 범생이. 그 범생이 오빠가 중3 때 내 세계의 주인공이었다. 그때 나는 수진이네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숙제도 같이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자꾸 얻어먹는다며 뭘 싸주면서 이거 갖다 주러 왔어. 핑계도 많았다. 하지만 이유는 단 하나. 윤상을 닮았던 수진이네 오빠. 수진이랑 밥을 먹다가 오빠가 지나가면 슬그머니 훔쳐봤다. 안경 쓴 옆모습. 띠로리. 방에 있다가 바깥에 기척이 나며 나 화장실 좀? 하면서 쓱 나갔는데 식당 앞에 앉은 오빠는 뜨거운 국을 불었는지 안경 알이 하얗다. 멋있다. 수진이네 집 배를 누리기 전에는 엘리베이터 거울도 몇 번씩 봤다. 예쁜가? 아우, 나 머리 왜 이래? 좀 괜찮아졌다. 아, 좋아. 어느 날 수진이랑 간식을 먹고 있는데 오빠가 방에서 나와 5,000원짜리 한 장을 식탁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 떡볶이 사 먹어. 5,000원을 내려놓던 오빠의 손가락은 희고 고왔다. 오빠는 바로 사라졌지만

그 여섯 글자가 어쩜 그렇게 부드럽고 감미로울 일이야. 그날부터 수진이 네 집 출석률은 더 높아졌다. 오빠가 독서실에 다닌다는 말에 중3 인생 처음으로 학구열이 폭발해 결국 같은 독서실까지 끊었었다. 복도에서 마주칠까 상상은 다 해놓고

진짜 말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 연습장에 오빠 이름을 쓰다가 기척이 나면 누가 오기도 전에 증거부터 없앴다. 그러다 오빠가 친구 따라 교회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것도 합창부. 떡볶이 사 먹어. 또 그렇게 감미로운데 아 노래까지. 수진아,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볼까? 니네 집 불교잖아. 아니 불교지. 그런데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자. 솔직히 말하면 교회 오빠들도 우글우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갔더니 여학생만 바글바글, 남학생은 수진이 오빠 빼고 죄다 어린 남자애들. 내 교회 생활은 그렇게 짧게 끝났다. 좋아한다는 말 한번 못하고 연예인 모두 주변만 맴돌다 끝난 중3의 짝사랑. 수진이는 아직도 내가 자기 오빠를 좋아했던 걸 모른다. 아닐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가? 중3 때 난 그때 그 오빠 이름 이니셜로 내 사인을 하나 만들었다. S.Y. 그리고 얼마 전에도 카드 결제를 하고 그 사인을 멋지게 휘갈렸다. 옆에서 남편이 말했다. 아니 당신 사인은 볼 때마다 참 희한해. 어? 이름에 S도 없고 Y도 없는데 아니 왜 SY야? 참나. 수진이 오빠다. 여보 미안해. 이건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오늘 어떤가요 주인공? 이거 이름 얘기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보 미안 이건 죽을 때까지 비밀 쉿 했는데 이름은 적어주셨어. 익명 요청 안 하셨기 때문에 저 이름 얘기합니다. 권미정님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라디오 듣고 계시면 내 와이프 이름 권미정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요. 우리 재학창 시절도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4190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윤은영님 저도 비슷한 비밀이요. 아이디의 비밀 아무도 몰라요. 그 남자야? 그리고 박영웅님 기타 치는 교회 오빠 아우 인기 짱이었죠. 느낌이 너무 좋잖아 그쵸? 김수환이 윤상 오빠다 우리 딸 시아버지 따님이 엔톤을 좋아해서 크크크 대를 이어 좋아하는 팬입니다 하셨고 많은 분들이 또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눈치 못 챈 남편분 이니셜이 없을 수밖에요. 개월님 찾아와 주셨고 슬프다 노래까지 하시면서 슬펐죠. 윤상 씨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까지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콩디 오랜만에 운동하고 집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김정환님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잘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만 알기에 아까운 재미난 얘기, 특별한 추억 떠오르는 한국의 노래가 있다면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을 잘 살려서 열심히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힐이 노래합니다. 교복을 벗고.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번에 라라랜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여운의 이젠 잊기로 해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4시에 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행가가요. 여행을 하면서 늘 가장 싼 곳을 찾으려고 애를 썼대요. 버스표도 기념품 가게도 투어 상품도요. 그런데 싸게 샀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더 싼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 늘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두 번째로 싼 곳을 찾아다녔대요. 적당한 가격을 찾거나 흥정을 하고 나서 아마 이 마을에서 두 번째로 싼 가격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어쩌면 만족은 가장 좋은 것을 찾아냈을 때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찾아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세컨드 찬스. 서티에이 스페셜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하루도 최고의 하루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은 웃었고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했고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하루였다면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하루 아니었을까요? 어떤 노래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게 할까요? 지금 떠오른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Y로 시작해서 1구로 끝나는 그대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깨어서 음악 듣고 계신가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편안하게 그대들 들으시길 바랄게요. 보니 타일러의 It's So Heartache, 존 데이비드 사우더의 노래예요. You're Only Lonely.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2년 오늘 영국 차트 8위 곡 마이클 잭슨의 Ain't No Sunshine입니다. 빌 위더스가 직접 만들고 부른 원곡은 1971년에 미국 빌보드 핫100 3위까지 오르며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대표곡이 됐죠. 연인이 떠난 외로움을 햇살이 사라졌다라는 비유로 표현한 이 노래를 마이클 잭슨은 13살에

나이에 녹음했는데요. 소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감성으로 슬픔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싱글로 따로 발표하지 않아서 빌보드 메인 차트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영국에서는 이렇게 8위까지 올랐어요. 13살,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로 듣는 블루비더스의 명곡 Ain't No Sunshine입니다.

So good. But right now, I just feel.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부른 Ain't No Sunshine이었습니다. 어제는 경쟁자라고도 불리는 세계적인 여성 아티스트들이 만나서 함께 부른 노래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남성 아티스트들의 듀엣을 이룬 곡들 골라봤습니다. 먼저 남성 듀엣곡 하면은 이 곡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서로 다른 음악 세계 만남이기도 하죠.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가 만나서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었습니다. Perhaps Love 준비했고요. 이어서 만날 두 사람, 역시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죠. 폴 매카트니와 스티비 원더입니다. 피아노 건반에 검은색과 흰색을 뜻하는 제목 Ebony and Ivory. 서로 다른 두 건반이 나란히 있어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 서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요즘 세대의 두 슈퍼스타가 함께한 듀엣도 만나볼게요. 아드시런과 저스틴 비버의 I Don't Care까지. 오늘은 세계적인 남성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난 기억해요. 당신이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요. 우리 함께 별똥별을 바라보던 순간도 기억해요. 우리 둘이 함께 나누었던 모든 것들,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 함께 웃었던 시간과 새벽녘 지붕 위에서 같이 빌었던 소원들도요. 당신도 기억하나요? 12월 빗속에서 함께 춤추던 날, 우리 아빠가 당신을 도둑으로 오해했던 그 우스운 순간까지도 난 기억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요. 당신이 책을 읽던 모습, 신발끈을 묶던 모습,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케이크, 커피를 마시던 모습까지 난 기억해요. 당신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을요. 12월의 빗속에서 함께 춤추던 우리,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짓던 당신의 모습도요. 그래요, 난 아직 그 모든 것을 기억해요.

그대는 어떤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억하세요? 책을 읽던 모습, 신발끈을 묶던 모습처럼 아주 소소한 것들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마음, 그런 사랑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는 모카의 I Remember였어요.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리죠.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쿼스의 Priceless.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코스의 Bracelet 들어봤습니다. 하리스 알렉시우는 그리스의 국민 가수로 불리우는 뮤지션이에요. 그녀가 부른 To Tango Tis Napalis는 나팔리의 탱고라는 뜻으로 탱고라는 제목이 붙어있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정열적인 탱고는 아니고요. 쓸쓸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리스의 정서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독특한 목소리가 인상적인 가수죠. 에로스 라마조티와 라프 안케투 너 역시도 이어집니다.

파리스 알렉시오와 토탕고 테스 나팔리스, 나팔리의 탱고하고요. 에로스 라마조티와 라프의 안케투, 너 역시도 듣고 왔습니다. 사세기 각도라는 말이 있죠. 고개를 살짝 숙여 15도쯤 기울인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모습과 닮았다고 하는데요.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앞만 보며 걷는 것도 좋지만 이 가을엔 사색의 각도인 내 모습도 멋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그대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제프 버클리의 할렐루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영국의 여행 매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거죠. 해가 지면 등장하는 포장마차나 한옥의 처마, 인사동의 분위기가 외국인들의 취향을 저격한 건데요. 이래서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라고 하나 봐요.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JS의 종로에서였습니다. 그리스, 모로코, 파리, 뉴욕 등을 제치고 우리나라 종로 3가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외국인들이 정말 의외로 가장 한국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죠. 이 근방은 저도 정말 좋아하는 동네들입니다. 제가 이 KBS를 들어오기 전에 타 채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회사들이 이쪽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좀 시간 뜨거나 아니면은 퇴근하고 종로 그쪽을 정말 많이 걸어 다녔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네는 안국역 참 좋아하고요. 그냥 구석구석에 카페도 많고 걸어 다니기도 되게 잘 돼 있고 또 광화문 거리도 너무 걷기 좋죠. 저도 이렇게 좋은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또 얼마나 그게 좋아 보일까, 예뻐 보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은 했었는데 1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1위까지 차지할 줄은 몰랐습니다. 뭐 못가 됐든 1위를 한 거는 좋은 거니까요. 네, 1등은 좋은 거니까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종로 3가 더더더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네들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KBS가 있는 여의도도 처음에는 진짜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의도 역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표정이 안 좋아. 다들 양복 입고 막 너무 힘들어 보이고 담배 피우고 계시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또 이 도시만의 그 차가움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뭔가 금융도시 같아서 되게 좀 날카로운 느낌이 들면서도 여의도 공원이나 한강공원 가가지고 막 걸으면은 또 기분 좋아지고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매력이 가진 그런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여의도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나 이 동네 좋아요! 이 동네에 진짜 추천할 만해요! 하는 동네가 있다면 사연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역시나 기다리고 있겠죠?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박정현의 달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허의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강한 햄스터, 강햄,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 별명을 하나 둘씩 더 추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 목소리가 씩씩하다고, 강한 햄스터. 아니 근데 그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께서 함디? 뭐 험디? 도대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보내주시거든요. 햄디입니다. 햄스터예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라는 거야? 햄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서 지어주신 소중한 귀여운 애칭이니까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요. 햄디. 사연도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939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어제 오후 2시에 퇴근하고 밤 11시 30분에 출근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퇴근까지 5시간 남았는데 너무 졸려요. 아니 무슨 스케줄이 이래요? 2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11시 반에 또 출근하신 거면은 중간에 거의 쉬지도 못하셨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5시간 남은 거면은 거의 회사에서 12시간 정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좀 바쁜 시즌에 직장인 분이신가? 아유 건강 잘 챙기세요. 8939님 졸리시죠? 어떡해, 잠 깨워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깨워드릴게요. 8939님 잘만 안 돼요. 잠은 안 돼. 에, 조심해서 일하시고요. 오늘만 그러기를 바랄게요. 에, 설마 계속 쭉 이런 스케줄은 아니겠지? 힘내십시오. 박하니님 출산하러 가요. 다들 첫 출산이라 떨리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막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후딱 출산하고 내일 아침도 상쾌한 아침과 같이 시작해볼게요. 아니 저는 무슨 산책하러 가요 이런 문자처럼 누가 아니 이게 참 출산하러 가요 라는 이 경쾌한 말을 제가 이렇게 또 문자로 보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아무 걱정 없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생각 많고 걱정 많아봤자 몸에 뭐가 좋겠습니까? 그쵸? 하니님 지금 이렇게 가진 마음가짐처럼 예, 출산 건강하게 예, 하고 오시고요. 상쾌한 아침에 저 예쁜 아기 나왔어요. 저 건강해요. 이렇게 문자 꼭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니님 아 출산하러 가요. 인상 깊었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빅나티 노스탈지아.

5438님께서요. 결혼 2년 차 아직까지 풋풋한 남편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자고 있는 와이프한테 뽀뽀하고 나가는 게 루틴인데요. 와이프랑 어제 저녁에 싸우고 나서 다 못 풀고 그냥 잠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비몽사몽 출근하면서 싸운 거 까먹고 저도 모르게 와이프한테 뽀뽀하고 나왔어요. 서로 머쓱함. 뽀뽀한 김에 자연스럽게 화해가 됐어요. 짱 이득. 오늘 상하 가족들도 모두 짱 이득한 하루 보내세요. 그러셨구나. 네. 아, 이게 참 꿀 떨어지는 문자긴 한데, 그래서 결론이 지금 자랑하는 거죠? 뽀뽀하고 나왔다고. 어? 루틴. 신혼부부 루틴. 뽀뽀한다고. 지금 이 외로운 햄디한테. 아, 장난이고요. 보기 좋네요. 네, 보기 좋고요. 제가 더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맞장구를 쳐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무지성으로 공감하는 게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도 공감하고 싶은데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마치 뭔가 인터넷 소설 같은 거 읽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순간 리액션이 고장났어요. 죄송해요. 아, DJ가 문자 보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셨군요. 아, 그러셨구나. 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5438님. 아, 진짜 뽀뽀. 네, 짱 이득한 하루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아,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문자도 있어야죠. 있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뽀뽀 뭐 루틴 계속 잘 지키시는지, 아니면 또 재밌는 이야기로 좀 싸우진 않으시는지. 재밌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5438님, 제 리액션 고장나서 죄송해요. 9473님 문자인데요. 맨날 일만 해요. 남자친구도 이해하지만 요즘 데이트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재미도 없고 재미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먹는 게 행복인가 싶을 정도로 먹는 걸로 푸는데 먹방이라도 해야 할까요? 힘드네요. 일이 엄청 바쁘신가 보다. 9473님. 뭔가 일에 좀 치이셔가지고 번아웃처럼 온 것 같은데요. 네. 같이 놀 사람도 있고 뭔가 데이트도 하면 될 텐데 지금 일에 쫓겨서 못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먹을 걸로 푸는 것도 좋지만 사실 보통은 이제 좀 건강에 안 좋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자극적인 음식으로 풀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풀었을 때 오히려 더 좀 죄책감이 쌓이고 좀 스트레스가 더 쌓이더라고요. 이게 적당히는 괜찮은데. 직장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거의 저도 불가능이라는 거 알거든요. 저도 솔직히 회사에서 그렇게 큰 즐거움은 없긴 한데 그 나만의 소소한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 먹을 걸로 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사 근처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들을 파는 어떤 나만의 스팟을 하나 정해놓고 아, 스트레스 받아 할 때마다 도피처처럼 그곳에 가서 그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저는 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곳곳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최애 빵집들을 몇 개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 그냥 그 빵집 가서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사서 그냥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한강 같은 데 쓱 가가지고 저 혼자 빵 먹고 바람 쐬고 오면은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해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힘들어 막 일을 하기 싫어 이런 감정만 느끼면은 사실 더더더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남자친구분께 더 대화를 이렇게 요청하셔서 주말에 좀 색다른 데이트, 좀 스트레스 풀릴 만한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죠. 하, 진짜 일이 힘들어요. 또 오늘 화요일이잖아. 화요일에도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를 만드셔서 너무 힘들지 않게 좀 마음이 편안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이 그 도피처 중에 하나가 되고 싶네요. 진짜. 네, 9473님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리사 오노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5년 9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17위 그리고 16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7위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인데요. 자이언티를 알린 대표곡들 중 하나죠. 택시기사인 아버지를 떠올리며 쓴 가사가 특징인 곡입니다. 이어서 16위는 샤이니 종현의 하루의 끝인데요. 종현 씨가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 푸른밤 종현입니다에서 선보였던 자작곡을 새롭게 재편곡한 노래였죠.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잔잔한 위로를 건네주는 힐링송입니다.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자이언티 양화대교, 종현 하루의 끝.

유원이의 프리마켓 2015년 9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7위 자이언티 양화대교 16위 종현 하루의 끝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느낌이 되게 비슷하네요. 뭔가 잔잔한 울림과 힐링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곡들이네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마포 쪽에 가는데 양화대교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그때 안 그래도 양화대교를 탁 지나면서 아 이게 그 자이언티의 양화대교구나 이러면서 혼자 행복하자 이러면서 막 지났던 기억이 나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왠지 양화대교를 지날 때마다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의미에서 참 성공적인 곡 이지 않나요? 그쵸. 누구든지 양화대교를 지나면 자이언티 이렇게 떠올리게 되곤 하니까요. 진짜 좋은 곡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거고 종현의 하루의 끝까지 힐링송으로 잘 플리마켓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쭉 2015년 이맘때쯤 들었던 노래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2015년 추억들 새록새록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는지 사연으로도 남겨주시고요. 황수인님, 이따가 쌍꺼풀 수술하러 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안검하수?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우, 쌍꺼풀 수술 그 이 안검하수 때문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그지? 사실 기능적인 그 코 수술도 비염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능적인 이유로 하는 거지만 내 얼굴이니까 이왕이면 조금 예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인님 예쁘게 잘 되실 겁니다. 아름답게 잘 마치고 오시고요. 어떠셨는지 후기 남겨주시고요. 이효리님, 햄디 아들이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라서 새벽부터 달래느라 진이 쏙 빠져요. 유치원을 새로 옮겼는데 많이 낯선가 봐요. 엄마는 왜 이리 힘든 걸까요? 아, 진짜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 우리님. 이건 어떡해.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그냥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또 우리 아기들은 아기들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또 얼마나 가기 싫으면 울고불고 할까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갔나요? 네,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아, 나는 진짜 아기 키우면은 저는 단련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기를 낳기 전에 성질이 좀 안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새벽에 울고불고 난리치면 가지마. 유치원 가지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하지마. 이러고 그냥 너무 단호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육아 전문가님들.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가끔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님 고생 많으셨어요. 새벽부터. 아유 진짜 조금 유치원 보내신 다음에 좀 나만의 시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들려드렸습니다. 6795님, 햄디의 목소리로 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 다녀서 아침을 일찍 시작한답니다. 오늘은요, 회의며 발표며 회사에 예정된 업무가 많은 날이에요. 일어나야 하는데 자꾸 눈을 다시 감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하나하나 해치우다 보면 퇴근 시간엔 뿌듯하겠죠? 햄디 목소리 들으면서 5분만 더 누워있을게요. 안 되는데? 아, 이거 5분만 더 하다가 잠드시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날 진짜 있어요. 아, 뭔가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와, 나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일이 엄청나게 쌓여있을 때

도망가고 싶고, 에이, 진짜 아 그냥 회피하고 싶고,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고. 근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단계별로 오케이 이거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두근두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하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어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긍정적인 가사를 들으면서 또 충전도 한껏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일단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맞지?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두 번째, 모두 다 괜찮아질 거예요. 세 번째, 그냥 내버려 두어요. 오, 이거 꽤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 들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과연 그런지 차근차근 들어볼 거고 미국 가수 맥켄지 지글러의 2017년 발매곡 Breathe라는 곡입니다. Breath 말고 Breathe 이거거든요. 숨을 쉬라는 내용일까요? 네, 한번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more. 정답 문장은 금방 찾아내셨을 거고 일단 첫 번째 go on, go on, breathe in 이라는 부분 약간 이펙터가 걸려가지고 독특하게 들리긴 했으나 어쨌든 계속해요, 숨을 들이마셔요 이런 주문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Eyes on the prize. 이 소절부터 명확하게 들렸어요. 그죠? Eyes on the prize. 눈은 어디에다가 두라는 걸까요? On the prize. 상금에 두어요 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 말은 곧 목표에 집중해요 라는 뜻입니다. 목표에 몰두해요. 네, 요 정도.

가능하죠. I know sometimes you might fall on your way. 아, 때로는 당신이 가는 도중에 you might fall,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라는 거예요. 아, 나는 당신이 때로는 가는 길 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Throw your hands up. 당신의 양손을 들고 you get down when things don't fall into place.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 하니까 you get down. 당신의 기분이 우울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 도중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안다라는 소절 이후에 들린 부분이잖아요. 당신의 양손을 들고 you get down. 기분이 우울해지죠. When things don't fall into place.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못 찾을 때라는 뜻입니다. Fall into place. 이 부분이요. 제자리를 찾다라고 해석이 되는 구이거든요. Fall into place. 근데 when things don't fall into place 라고 가사 속에서 들렸으니까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못 찾을 때 당신은 기분이 우울해지고 양손을 들고 있죠. 들어버리죠.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Mad at the world. 그리고 세상에 화가 나죠. Yeah, I've been there before. 그러면서 이제 공감하는 문장이 들렸습니다. 정답 문장이죠. I've been there before.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당신 마음 나도 알아요. 잘 알아요. 라는 공감의 대표적인 문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I've been there before. 그 다음, lost and confused and thinking that you can't take anymore. 아, 길을 잃고 confused, 혼란스럽고 and thinking that you can't take anymore. 당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아, 그런 감정 나도 잘 알아요. I've been there before. 이 문장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모두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잘 들리셨죠? No, no, no, worry about nothing. Oh, it's all gonna be good. 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It's all gonna be good 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It's all gonna be good. It's all gonna be good. 모두 다 괜찮아질 거예요. No, no, no, worry about nothing 이라고 처음 부분을 들으셨는데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릴지 예상도 하고 계시겠죠? Don't worry about anything. Worry about nothing. 이게 이제 정문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옳은 문장인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문장으로 그렇죠? Don't worry about anything. Worry about nothing.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가사이니까 No, no, no, worry about nothing. 이렇게 마치 이중부정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Oh, it's all gonna be good. 모두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에 이어서 Whoa, whoa, whoa, you're really something. 이라는 문장도 들으셨어요. You're really something. 당신은 뭔가 특별하다는 뜻이죠. 당신은 뭔가 특별해요. You're really something. Didn't you know that you could?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몰랐나요? 라는 말입니다. Didn't you know that you could?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No, no, no, no, worry about nothing. Oh, it's all gonna be good. Don't worry about nothing, worry about nothing, nothing. Oh, it's all gonna be good. 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잘 해석되시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그냥 내버려 두어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Just Let It Be라는 소절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절은 Take a look around you here right now. You remember this time. 네, 이런 소절이었거든요. Take a look around you here. 여기 당신 주변을 돌아봐요. Take a look. Take a look around you. Take a look around you here. 이처럼 계속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아요. Right now. 지금 당장. You remember this time.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해봐요. 라는 말이고. Cause you only got the moment. 왜냐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만을 가졌으니까요. So own it while you're alive. 그러니 당신이 while you're alive, 살아있는 동안 이 순간을 own it 하래요. 그것을 완전히 당신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겠죠. So own it while you're alive. 살아있는 동안 이 순간을 완전히 당신 것으로 만들어요. Taking it all in one blink at a time. 이렇게 끊어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Taking it all in one blink at a time. 한 번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다 받아들여요 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take in 이라는 표현이 충분히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 just let it be. 이 소절이죠. 미션 문장. Just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어요. And you will see everything will align.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볼 거라고요? Everything will align. 모든 것이 will align. 정렬을 맞추는 걸 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걸 볼 거니까 그냥 just let it be. 내버려 두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예,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breathe in, breathe out 이렇게 내쉬고 하면서 왠지 여유를 찾게 해주는 가사인 것 같네요.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Mackenzie Ziegler의 Breathe.

그럼 여유롭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I've been there before. 그쵸? I've been there before. 아주 필수 문장이기도 합니다. I've been there before. I know you how you feel. I've been there before. 이처럼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모두 다 괜찮아질 거예요. It's all gonna be good. 이 멜로디도 왠지 막 상상이 되시죠? It's all gonna be good. Everything's gonna be okay. It's gonna be fine. 네, 편한 문장 기억하셔서 실생활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냥 내버려 두어요. Just let it be. 맞아요. Let it be, let it be.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Just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어요. Just leave it. Just leave it as it is. 그냥 내버려 두어요. 라는 또 다른 문장입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0: 첫 번째,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I've been there before. I've been there before. I've been there before. 두 번째, 모두 다 괜찮아질 거예요. It's all gonna be good. It's all gonna be good. It's all gonna be good. 세 번째, 그냥 내버려 두어요. Just let it be. Just let it be. Just let it be. 네, 귀에 쏙쏙 들리셨죠? 그리고 하루 종일 왠지 귀가에 맴돌 것 같은 미션 문장들이었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장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장세.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자경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햄디 오늘 초중고 친구들 만나러 가요. 가끔씩만 봐서 늘 보고 싶네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만날 수 있음에 기분이 좋아요. 업타운 다시 만나죠. 신청해요. 근데 우와 초중고 친구들이 겹치나 보네요. 같은 동네에서 쭉 자라셨나 보다. 그만큼 뭔가 추억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오랜만에 만나셔서 추억 얘기들 도란도란 많이 나누고 오세요. 자경님 업타운 다시 만나죠. 띄워드릴게요.
1: GGS 1996 Uptown Boys and Full Effect Funk the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3487님 사연입니다. 아이가 애착 인형을 잃어버려서 집안이 아주 뒤집어졌어요. 토토 어디 갔냐고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네요. 5살 꼬맹이가 어쩜 이리 발성이 좋은지 나중에 성악가 시킬까봐요. 치과 갔다가 두고 온 것 같은데 이따 가봐야겠어요. 제발 거기 있어주라 토토야. 솔리드 나만의 친구 신청합니다. 아 진짜 어떡해. 이거 아기들 애착 인형 잃어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진짜. 아 토토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우리 어머님도 아버지들이 우리 아기들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농담들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성악가 시킬까봐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0: 하는 게 저만 웃긴가요?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솔리드 나만의 친구 듣고 올게요. 토토야.
1: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Good morning, wake up, dance. 박지호님, 건강검진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게 나와서 식단 조절 들어갔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이 현실 너무 슬프네요. 치킨 먹고 싶어요. 딱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요? 원타임, 원타임 신청합니다. 안 됩니다. 지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식단 조절 들어가셨다면서요. 치킨 말고 요즘에 구운 거 있잖아요. 구운 치킨은 안 되나?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기름으로 튀긴 게 아니니까? 아무튼 안 됩니다, 안 돼. 원타임, 원타임 들려드릴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 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보겠습니다. 6004님! 상쾌한 아침입니다. 저는 슬로우 러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보는 시간에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열심히 조깅하고 걷는 시간 덕분에 늘 상쾌합니다. 아우, 너무 좋죠. 맞아요. 저도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맨날 핸드폰만 보지 말고 그냥 이 시간에 나가자! 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훨씬 좋지 않나요? 6004님? 기분도 더 좋아지고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쓴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슬로우 러닝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쭉 상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운동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087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수영하러 갑니다.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수영장이 다음 달이면 문을 닫아서 너무 서운해요.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10년이나 다니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문 닫으면은 너무 진짜 아쉽고 서운할 것 같은데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 것 같고 아이고 8087님 다음 달까지 이제 또 지내온 세월이 있으니까 더 누리시고 더 즐기시고 구석구석 이 수영장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운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해드린 6004님, 8087님 샌드위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쉐릴린의 Got to be real.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질투는 건강에 해롭다. 기순아, 아 지지배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1: 야, 네가 바빠서 그런 거거든.
0: 뭐래, 네가 더 바빴거든. 야, 근데 너 눈 밑이 왜 이렇게 까매? 너 잠 못 잤어?
1: 진짜 대박. 요원 이거 봐, 나 왜? 너무 속상해.
0: 뭔데? 어, 전 남친 아니야? 야, 너 아직도 왜 인스타 들어가봐? 어머머머, 야, 얘 여자 생겼나봐. 대박이다.
1: 안 보려고 했는데, 야 봐봐, 얘 우리보다 10살은 어려 보이지. 뭐하는 애일까?
0: 아 근데 좀 예쁘긴 하다. 야, 아 물론 우리 규순이가 훨씬 예쁘지. 어 그렇지.
1: 너 그거 진심이야 너?
0: 어 그렇지.
1: 야, 둘이 얼마 전에 기념일이었었나 봐. 이거 봐봐, 여기에다가 막 이 가방, 이거 나한테도 줬던 건데 얘한테 또 줬어.
0: 뭐 똑같은 걸 재탕 그러냐. 걔는 남자 잘못했네.
1: 진짜 센스 없어 얘.
0: 야, 이렇게 센스 없는 놈 그냥 잘해줬다고 잊어. 그리고 야, 너는 뭐 얘 인스타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고 있냐. 야 됐고, 고기나 시켜. 프로틴 충전하자. 우리 규순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0: 준아 진짜 야 인스타 좀 그만 봐라 야 거기 다 탄다 야 아유
1: 나, 나 몰라 나 입맛 없어 지금 야 얘 봐봐 얘 스토리 봐봐 얘 얘는 지금 인천공항 간단 말이야 어? 아 여행 가나 보지? 참 진짜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0: 아니 뭐 걔는 또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올리고만 앉아있대 야 그러네 그냥 잊어버리라니까 아이 됐고 내가 소개팅 시켜줄 테니까 너 소개팅 받아라
1: 아 진짜 무슨 대박 아 얘네 발리 가나 야 어떻게 발리를 가?
0: 아 너네 발리 가기로 여행 계획 다 세웠다 헤어졌었지? 아, 아우 대박이네
1: 아니 내가 발리 가는 그 여행 계획표 다 짜가지고 보내줬는데 그러고 날 찾더니 내가 발리가 사자고 했다고 그대로 다 하는 건 아니겠지 얘네는 어, 진짜 나쁜데
0: 야야야 아우 아우 됐어 됐어 아우 야 안되겠다 너 핸드폰 내놔 아우 내가 이거 아예 뺏어가야 한 거지 아니 넌 또 그거 뭐가 좋다고 자꾸 하기 다냐 야 내놔 핸드폰 밥 먹어도 압수야 압수
1: 됐어 나 밥 안 먹어 나도 이제 안 볼 거야
0: 진짜 안 먹어 나 혼자 다 먹는다
1: 근데 뭐 그 뒤에 하나 올라온 거 없어?
0: 없어 없어
1: 아 고기
0: 없어.
1: 먹지 말고 나 한 번만 더 확인하게
0: 맛있다
1: 그 뒤 아 발리 가서 뭐 할 건데
0: 아 발리 가서 그냥 데이트 하겠지 꽁냥꽁냥
1: 아 잠깐만 줘봐 폰 아 내 폰

0: 자이언티 질투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질투는 건강에 해롭다 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주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문자 몇 개 읽어드릴게요. 예. 5035님 생활백서 유독 즐겁게 들어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어요. 아침마당을 보는 게 어색해졌어요.
1: 예?
0: 암튼 좋아요 두 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침마당을 보는 게 수지과장님 연기한 사람이 저 약간 댄디가이처럼 나오잖아요. 아침마당에서 되게
1: 다른 사람이에요.
0: 거의 젠틀맨처럼 막 이렇게
1: 다른 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0: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멋있게 나오시잖아요. 아침마당 MC인데 또 약간 어색해지셨다고 보내주셨고 남성님께서 생활백서 들으려고 이 시간대 일부러 찾아와요.
1: 진짜요?
0: 한상원님

0: 꼭대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리얼 짱. 두 분 연기 진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근데 두 분 연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1: 어떤 연기인지 꼭 집어서 좀 네, 얘기해 주세요.
0: 어떤 연기일까요?
1: 요새 햄디의 연기가 좀 늘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0: 아, 저는 이게 또 앞에서 직접 보면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네,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선 네. 절대 못해요. 혼자서는 절대 안 하거든요.
1: 제가 그 네.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시니까 네. 제가 이게 어떤 걸 할 때 항상 동작을 좀 섞어서 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이게 진실된 톤과 이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0: 맞아, 맞아. 부들부들. 네.
1: 그래서 그 햄디도 조금씩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걸음마 하고 있습니다. 연기 잘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 질투였는데 박철기 아나운서 질투 있어요?
1: 질투 있죠. 왜 없어요?
0: 많아요? 네. 어떤 분야에서 좀 질투를 하세요?
1: 아니 뭐 이렇게 연인 사이에 질투도 있고
0: 네. 쿨할 것 같아 되게.
1: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네. 연애는 누구한테나 서툴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첫 연애를 했는데 그때 그 여자애가 저랑만 다녔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0: 아 고등학생 때. 아.
1: 소유욕이 엄청 강해서 네. 그 제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그 짝꿍인 여자애랑 얘기하는 것도 질투가 나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아픈 척하고.
0: 아 진짜. 아,
1: 나한테 관심 가져라.
0: 좀 싫은데. 아 진짜.
1: 일부러 아픈 척하고 일부러 좀 삐친 척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0: 그래서 어떻게 차였어요?
1: 그러고 이제 두 달 만에 헤어졌는데.
0: 네. 네. 찼어요, 차였어요.
1: 차였죠.
0: 그래 남자들이 그러니까 질투가 적당히 있는 건 좋은데 또 너무 이렇게 삐지고 하라면 조금.
1: 아 그때는 막 네. 처음 사귀고 막 이러니까 막 이 사람이랑 막 진짜 온전히 24시간을 다 보내고 싶고 막 그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0: 그렇죠. 사랑할수록 질투가 나니까. 네.
1: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질투를 표현하는 건 좀 줄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다 있죠.
0: 아, 화신이에요, 화신? 질투의 화신?
1: 질투의 화신까지는 아니고.
0: 아, 진짜요?
1: 예. 그 화신 전 단계쯤이에요. 화전사 이 정도는 돼요.
0: 화전사. 아, 저도 질투가 진짜 많은 편이에요. 저는 연인 사이에 질투 정말 많고 전 친구 사이에도 질투를 하는데 전 그래도 이 질투를 전 질투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의 뭔가 좋은 점을 아 나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50기 이제 딱 입사를 했을 때 네. 동기 이혜원 아나운서와 정은혜 아나운서를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 쟤네는 왜 저렇게 예쁘지? 그리고 둘 다 이제 워낙 S대이고
1: 예. 워낙 S대는 뭐예요?
0: 워낙 이제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막 질투가 났는데 저는 그럴수록 그 사람한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좀 많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니네가 둘 다 서울대니까 내가 너무
1: 앞에 S대라고 얘기했어.
0: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좀 표출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나 너무 질투난다. 난 너가 그럼 너무 질투나 이래가지고 좀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상대방은 좀 피곤해하긴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연인 사이뿐만 네.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군요.
0: 좀 질투나요. 네, 좀 질투납니다. 전 박철기 아나운서 질투나요.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잖아. 그럼 이제 질투난 다음에 이제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게 됐을까? 이러면서.
1: 아유, 햄디가 이렇게 네. 얘기는 하지만 네. 저희 네 명 딱 처음에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럼 막 너가 뭐 누구 후배니? 너가 S대니? 그리고 이제 햄디한테는 야, 너가 뭐 해외 대학 나왔다며? 이러고 저한테는 뭐라고 네. 했냐면 야, 너가 미스터 트롯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낫죠.
0: 아니, 모두가 이제 워낙 명문대신은 많으신데 미스터 트롯 있어요? 없죠? KBS에 미스터 트롯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나운서 중에 저도 마찬가지요. 해외대 있어요? 없습니다.
1: 없죠.
0: 우리 이런 거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예. 질투하지 말자고요.
1: 아, 예, 그래요.
0: 저는 계속 질투할게요.
1: 아, 저를 자꾸 질투하고요.
0: 박철기 아나운서 계속 질투할게요. 그래서 연기력을 알겠습니다. 좀 아까 전에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누구의 연기가 나갔다고 느껴졌을지에 햄디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열심히 질투의 화신처럼 질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철기 아나운서는 가시면 됩니다. 이제
1: 예, 뭐 말 다 했어요?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열심히 경청하다가 가는 기분이네요.
0: 질투의 화신 두 아나운서 얘기 잘 들어봤고요. 우리 에이핑크의 노노노 들려드리면서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1: 네, 내일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소연 퇴사할게요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나 이거 또 거짓말하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제법 쌀쌀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져 있어서 서해안에 따라 안개가 짙은 곳들도 많은데요. 오늘 출근길 안개 등 활용하셔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작업에 영향 크게 받는 곳,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수암터널 진입 지점 4차로 현재 시설물 교체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조남 분기점부터도 7km 구간 정체 빠르게 굳어져 있고요. 이전으론 계양에서 송내, 장수에서 소래 터널 사이와 시흥 일대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 쪽으로 정체입니다. 중부선 하남 방향은 오창 나들목에서 이른 새벽 시간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갓길에서 처리 중인 지금도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가을 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텀 스멜.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내가 나를 달랠 힘도 없고 공허하고 외로울 때, 세상은 마음처럼 하나도 쉽지 않고 내 앞에 길이 막막해 보일 때,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멍하니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109의 별이 되지 않아도 돼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9월 22일 화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은 109의 별이 되지 않아도 돼였습니다. 김금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김종봉님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 주셨네요. 이채원님도 안녕하세요. 김유인님 아침 인사 역시 주셨고요. 안희로님, 경아님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주간 오늘도 꽉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우아주 맞이합니다. 열심히 달려봅니다 하셨네요. 아, 지금 명절 주간이라서 앞둔 터라서 배송량이 엄청나죠. 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체력관리 잘 하세요. 제가 오는 그 길목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진입할 때 차가 정말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명절 주간이라서 혹시라도 몰라서 이번 주에 살짝 일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하게 도착해서 이 명절 앞둔 탓인지 어떤지 아무튼 좀 많이 막히더군요. 9058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몸이 아파서 일찍 퇴근했는데 오늘은 좋아져서 출근합니다. 다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셨네요. 오늘도 무리하지 마세요. 9058님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듣고 싶은 응원의 말입니다. 별거 아닌 응원의 말도 다른 사람 입으로 들으면 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힘 제가 보태드릴게요. 듣고 싶은 응원. 필요한 응원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러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엠블랙의 모나리자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에 듣고 싶은 응원의 말 받아보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 응원의 말 알려주세요. 오유미님, 안녕하세요. 경화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여유가 넘쳐서 몇 자 남겨요. 몇 자 남기지 않아도 항상 듣고 있어요. 오늘도 잘 보낼게요 하셨네요. 오, 여유가 있는 아침 맞이하신다니 아 좋네요. 아침 인사도 감사하고요. 1890님, 오늘은 퇴근 후 모두 워킹맘의 맏며느리인 직장 동료들이 모두 맏며느리세요? 대형마트로 추석 장보러 갑니다. 소비 욕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순간 방심하면 지갑이 확 열리게 되니까요. 아, 그쵸. 요거 하나만? 요것만 하다가 눈덩이 되는 거 아주 순간이니까요. 근데 직장 동료분들과 끈끈하시네요. 뭐 다 같이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 아마 통하는 게 많으신 것도 있겠지만 같이 추석 장까지 보러 가신다니. 차영숙님, 안녕하세요. 요즘 아시안게임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마치 제가 메달 딴 것처럼 순간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20년만 어렸으면 태권도 국가대표 도전해봤을 텐데. 허, 태권도를 하셨었어요, 차영숙님? 무도인이 하셨던 거네요? 아, 참 열심히 챙겨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참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 국가대항전이라는 게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있게 만드는 그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저는 지금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만 좀 체크하고 있거든요. 직접 보질 못해서. 3735님, 어제 넘어졌는데 발가락이 하나가 골절됐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유유, 속상해요. 오, 그럼 깁스하신 건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이없이 다쳤네? 아니면 아, 이 정도로 다칠 일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커졌지? 뭐 이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저는 아, 큰일 겪은 걸 그나마 작게 겪어내나 보다 하고 저 혼자 정신승리하거든요. 아, 3735님, 쾌차하시길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내게 오는 길.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취업한 지 한 달째 내 사무실 책상을 찍은 사진. 사물을 볼 때 능률을 올리기 위해 취향껏 꾸몄다. 자판의 글자가 핑크색으로 된 키보드를 놓고 책상에 까는 패드 역시 연한 핑크색. 연필깎이도 핑크색으로 골라 핑크테리어 완성. 아이들이 엄마 진짜 다 핑크색으로 했냐고 놀라던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사무공간에 들어서면 얼마나 행복한지. 게다가 손가락만한 작은 검은색 고양이 피겨 두 개, 노란색 병아리, 노란색 고양이 피겨도 각각 한 개씩 옹기종기 모아놓아 아기자기한 책상이 더없이 마음에 든다. 오늘도 훈훈한 책상을 한번 훑어보고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아 일을 시작하기 전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맨디 무어의 스튜핏 큐핏,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2534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아, 핑크 공주님이시네요. 아, 저는 그런 걸 워낙 꾸미지 않은 편이라서 꾸민 사람들 주변을 아주 즐겁게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취향으로 주변을 꾸며

누구셨나 궁금하네요. 이현주님이 찐 신입사원인데, 그쵸, 한 달 정도 되신 거니까 찐 신입사원인데 핑크핑크 신입이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저처럼 주변에서 어머 이런 거 참 귀엽다, 신입사원답다 라고 보는 사원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이선욱님, 저도 제 자리 핑크로 도배하고픈데 자꾸 다른 직원들이 만져서 못해요. 저처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손으로 어머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궁금해가지고 만져보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보네요. 아, 2534님 핑크핑크 귀염귀염한 책상에서 오늘도 기분 좋게 일하시겠죠? 늦었지만 취업도 축하드립니다.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5795님, 매일 듣고만 있다가 처음 문자 보냅니다. 친정엄마가 하늘로 가신 지 10년 되는데 아버지가 잘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올 추석 때는 자식들도 못 오게 하고 혼자 여행 가신다고 하네요.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려 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처럼 밝아지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많이 어두우신가요? 근데 이거는 뭐 사연을 보고 그냥 드는 제 생각입니다만 여행을 가신다는 거는 뭔가 나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만의 방식으로 생각도 정리하시고 삶을 꾸려나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님 여행 가시면 어떤 풍경을 눈에 담으셨는지 그 장면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보내달라고 하셔서 저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칠구원님. 이지연님, 새벽 알바로 주먹밥 400개 정도 만들고, 400개요? 지금 눈은 반쯤 감은 채로 병원 주차장에서 경아님 라디오 듣고 있어요. 검진 결과가 좋으면 잠 확 깰 것 같아요. 검진 결과 들으려고 지금 병원 가셨나 보군요. 결과 알려주세요. 좋길 바랍니다. 7290님, 경아님 좋은 아침이요. 지금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하늘이 바다 같아요. 전철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감탄해서 나도 모르게 바다 같다 혼잣말을 해버렸어요. 좋은 일이 있길 바라며 출근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유리창 넘어 실제 하늘을 볼 수는 없지만 보이는 라디오를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긴 하네요. 실제로 지금 하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하늘 올려다보세요. 바다 같은지. 아침 바다를 선물해 주셨네요. 7290님 고맙습니다. 아이콘이 부릅니다. 취향저격. 이어지는 곡은 클론의 난.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응원이 필요한 분들 모이세요. 1339님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요즘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면 힘이 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스스로도 많이 해주세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0346님 안녕하세요.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마트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너무 힘드네요. 매일 아침 6시부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언제쯤 좋아질까요?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잘 이겨내시길요. 일단 가깝게는 이번 명절부터 조금 풀리시길,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김수경님, 수고 많이 했단 말 듣고 싶어요. 안 하던 손녀 케어를 4주째 하고 있어요. 내일은 며느리가 장기 출장을 마치고 와요. 잘했단 말 듣고 싶네요. 아고, 사랑하지만 좀 고되셨겠네요. 며느님 오시기 전까지 파이팅입니다. 김수경님. 2548님, 우리 막내딸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중학교 과목이 많아 매주 수행평가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던데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차근차근 믿음을 갖고 하자.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부탁해도 돼. 예쁜 공주 늘 많이 많이 사랑한다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장미애님, 저도 맏며느리예요. 몸이 안 좋아서 음식 몇 가지 사기로 했어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번에 우울증 심하게 와서 고생했어요 하셨네요. 마음을 추스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애슐리 심슨이에요. LOVE.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5분입니다. 1081님, 언니 저는 오늘 오후 반차 쓸 거예요. 딱히 할 건 없는데 뭐 하고 놀지 같이 고민해 주세요 하셨네요. 오, 뭐하지? 이런 시간은 뭐, 아, 정말 어떻게든 뭘 해서 신나게 놀아야지 라고 하는 욕구가 아주 하늘 끝까지 뻗어 있을 때인데요. 근데 이건 취향도 있기도 하고 또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 추천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 요즘에 사실 제가 좀 꽂힌 게 있거든요. 요즘 정말 좋은 전시회들이 많아요.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 같은 그런 곳들 있죠. 뭐 개인 갤러리에서는 다들 아주 좋은 전시회 많겠지만 그래도 훨씬 찾아가는 문턱이 낮은 그런 국립이나 시립 그런 전시관들이 무료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훌륭한 전시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유영국 화백이라든가 이대원 화백들의 전시 작품 수가 뭐 거의 130여 점? 170여 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작품으로 기획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그럼 보통 그리고 미술관 주변은 주변 경관들 보기에도 참 좋아서요. 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디 가셔야 할까요? 이선욱님 만화 카페 가셔야죠. 그 추천해 주셨어요. 만화 카페 좋네요. 요즘에 한번 이 결제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순히 만화만 보는 게 아니라 먹거리도 있고 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의 구성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아주 편하게 휴가 가는 개념처럼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6303님은 있어보자. 뭘 하고 놀아야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나려나? 라고 아우 어제 했던 그 늘크크의 반응을 보내주셨어요. 소문이 나긴 나야 하는데 뭘 하고 노셔야 하나 1081님. 하지만 무엇을 하시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휴식의 노래 듣죠? 사랑했던 날 5386님 신청곡이에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6: 푹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세요.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김광석의 일어나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급할수록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홍제램프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홍은램프부터도 지체 서행하고요. 강변북로 그리 쪽은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와 성수대교 부근으로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1시간가량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수암터널 1차로 고장난 차로 차단돼 있고요. 뒤로는 도리 분기점부터 이 돌발 지점 지나 수립터널까지와 다시 하기 분기점 일대로 모두 11km 구간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선 순천 방향 북창원 일대로 꽉 막혀 있는 이유 창원 1터널 안에서 있었던 사고가 정체로 굳어져섭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번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조성모의 To Heaven입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곡으로 가사도 정말 절절한데요. 노래의 주인공은 너의 빈자리는 이것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떠난 그 사람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운다고 할까요? 1번 절망, 2번 금괴, 3번 라면.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운다고 할까요? 1번 절망, 2번 금괴, 3번 라면. 음악 듣는 동안 받겠습니다. 조성모의 To Heaven.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조성모의 To Heaven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노래의 주인공은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운다고 하나요? 오늘의 정답 1번 절망이죠. 아 근데 금괴로 채우면 절망은 좀 금방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4486님 바로 절망 아닙니까? 허경환 버전으로. 아 갑자기 지금 하려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허경환님이 그 약간 사투리 버전으로 이 유행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현선님 닭발 이거 뜯어야죠. 아 그대 떠난 슬픔은 닭발을 뜯으면서 승화시키는 건가요? 8140님 1번 절망. 조성모님 미성의 목소리 진짜 이 아침에 들으니 황홀해서 푹 빠져듣게 되네요. 출근길 힐링 제대로 하네요. 아우 좋아해 주셔서 좋네요. 자,

은지님, 소주 보름 정도 마셨던 기억이 쓰디쓴 기억이네요. 장은지님. 3762님 1번 절망. 경아님, 전 예전에 떠난 여자친구의 자리를 운동으로 채웠어요. 등산, 수영, 마라톤 열심히 해서 살 10kg 이상 뺐어요. 와, 너무너무 건전하신데요. 3465님 오답 피망. 어릴 때 피자빵에 피망 다 골라내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많이 맞았답니다. 아, 그 맛있는 곳을. 어릴 때는 그렇게 좀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건데도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버섯을 싫어했네요. 버섯이랑 또 대파 같은 걸 싫어했던 걸 보면 그 미끈미끈한 식감을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자리에 쌓아놓고 먹는데 이 어릴 때의 그런 기억들이 아마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2144님, 지금 여행 가시는 중이네요. 지금 저희 신랑이랑 아들이랑 세 식구 양양으로 1박 여행 가며 듣고 있어요. 7년 만에 가족여행이랍니다. 아, 좋으시겠다. 저희 아들이 고2인데 며칠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어요. 이제 신분증 있는 남자랍니다. 어허, 이제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나요? 가족여행 가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하나, 그만 좀 싸우자.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투닥투닥 많이 하시나요? 다투실만 하더라도 사르르르르르 누구시라고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행 즐겁게 다녀오세요. 백이성이 부릅니다. 오늘도 참는다. 임순학님 신청곡이고요. 9562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코요태 불꽃.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종수님, 어제 부장님이 추석 떡값을 조금 주셨는데 아내한테 이야기해야 하나 아직도 고민 중인 소심남입니다. 같이 우아조를 듣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럼 이미 결정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아 가정의 평화냐 아니면 두툼한 지갑이냐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그 소심한 그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문선영님, 오늘 추석 상여금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디

작년보다는 많은 금액이길 바라봅니다 하셨네요. 그대 떠난 빈자리 금괴는 아니라도 추석 상여금으로 채워지면 이 절망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아 많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1239님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죠? 가을옷을 사서 입혀봤더니 작네요. 엄마가 아이가 크는 줄도 모르고 몸무게에 맞는 사이즈로 샀더니 키 때문에 옷 소매들이 짧아서 아이한테 혼났네요. 아이고 혼나시기까지. 근데 팔다리 길게 쭉쭉 아주 잘 자라고 있나 봐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시죠.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리는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9956님 초이 딸 박시현 일어나 아직 안 일어났나요? 일어나 자기 전에 오디오북으로 경아님 목소리 듣는 딸이랍니다 하셨네요. 시현아 반가워. 그리고 일단 일어나. 그리고 오디오북 재밌게 들어줘. 신청곡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요. 이어지는 곡은 최정윤님 신청곡입니다. 조앤의 햇살 좋은 날.

Kiss the Sky, 제이슨 데룰로였습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8시 31분 지나고 있네요. 서보람님, 연휴 앞두고 선곡 진짜 최고네요. 전 명절엔 부산 북항에 상어 보러 가려고요 하셨어요. 아, 저 얼마 전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부산 북항 공원 수로였나요? 갑자기 상어가 등장해가지고. 아니, 공항 수로에 상어가? 근데 그나마 다행히 좀 위험한 상어는 아닌 것 같던데 지금 아직도 계속 거기에 잔존하고 있는 건가요? 나갈 때까지, 자연스럽게 나갈 때까지 그냥 두고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서보람님이 명절에 부산에 가실 때까지 그 상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나? 아, 참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그런 거겠지만 어떨 땐 참 이런 건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3643님, 아이가 갑작스런 폐렴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많이 좋아져서 오늘 퇴원해요. 집에 언제 가? 매일 묻는 아이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었을까요? 잘 견뎌주고 잘 이겨내준 아이에게 너무 고맙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또 안쓰러우셨어요. 다행이네요. 우아조 듣고 나면 퇴원 준비하시겠네요. 사이 이사님, 오늘은 저랑 똑같이 닮은 아들 박재민의 12번째 생일입니다. 아우, 똑같이 닮으셨으니 얼마나 귀여우시겠어요. 착하게 잘 크고 있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네요. 우리 아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커주길 바란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하셨네요. 저도 축하합니다. 당진성님, 이런 날씨에는 한강에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운동하거나 친구들과 간단히 맥주가 딱일 듯이요. 지금 방진성님은 무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걸 못하니까 아우, 이런 날씨는 딱이겠네 지금 이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겠어요? 최용준이 부릅니다. 아마도 그건.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 이어져요. 차우차우.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이어 들어보았습니다. 박명숙님, 오늘은 신랑이 위와 대장 내시경이 있어 보호자로 같이 갑니다. 오전 반차 내고 좀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고 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도 못 잔 신랑 짠하네요 하셨어요. 아우, 검진 잘 받으세요. 902사님,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네요. 머리도 살짝 아프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 같아요. 얼른 괜찮아져서 장도 봐야 될 텐데. 지금 장보다 병원을 먼저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몸살이신가?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휴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전에 좀 병원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5895님, 저는 투잡을 해요. 아침 첫 번째 출근 전 차 안에서 급히 아침으로 빵을 먹으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잠깐의 여유 참 좋네요. 오늘도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아우, 정말 부지런히 일상 꾸려가시는 5895님. 아, 근데 급히 드실 만큼 지금 시간 촉박하시면서 잠깐 짬 내서 사연을 주셨네요. 아, 근데 급히 드시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5895님.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에요. 김현수님, 어제 파김치를 담갔는데 아주 그냥 밥도둑이죠. 명절 김치 담그셨나 봐요. 지금 파김치 얘기를 듣자마자 입에서 침이 나오네요. 아, 맛있겠어요. 최아람님 신청곡 함께 감상할까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이어서 1081님 신청곡이에요. 김진표의 쿨하게 헤어지는 방법.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임향숙 님이 가게 앞 유치원생들이 오늘 유치원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하는가 봐요.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유치원 버스 기다리고 있네요. 너무 예쁘네요. 아이들도 한복도 아우 눈앞에 보이는 것 같네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한복 예쁘게 입고 있는 모습. 아, 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좀 챙기기 번거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복 입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얼마나 예뻐요. 3247님 아까 투잡하신다는 사연을 듣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투잡러입니다. 오전에 출근하면서 늘 우아조를 듣는답니다.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와 함께 하셨네요. 아 하루 시작을 우아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247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요. 오늘 끝곡으로 더 월플라워스의 원 헤드라이트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돌발 구간들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수암터널 1차로의 고장난 차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현 분기점 부근부터 9km 구간 지금도 영향을 받고요. 이 사고 이전으로는 자유로와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속도 떨어지고 경기 동쪽으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 남양 요금소에서 토평, 또 광암 터널부터 송파까지 긴 구간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대형 버스 관련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뒤로 안성 분기점부터도 꽉 막혀 있고요. 이후 오산 진입로 광장부 사고 구간도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더 가서 기흥신갈과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반대 부산 방향도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가을 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텀 스멜.
2: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